0: 孙露的一首歌《晚风》分享给各位，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歌，来自于张学友的歌，叫做《
1: 如果
0: 这都
1: 不算爱》。

0: 抬头才是生活，放开那双水灵灵的大眼。
1: 庆祝中国共产党成立105周年特别策划，声颂百年，歌颂初心。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5월 스무다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 김봉은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무와 책임으로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 가야를 주제로 정부 개통 당원 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강의했습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가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발표해 새 로정에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칙을 마련해 줬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난관을 돌파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개혁과 발전, 안정을 위한 과업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및 실천하는 중대한 의의와 현실적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의 복지를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아 네 가지 기층 진입 사업 방법을 깊이 실천하며 민심을 듣고 민정을 살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고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공평하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리념을 기준으로 고품질 발전 요구를 척도로 삼아 발전과 안전, 발전과 환경 보호, 발전과 민생의 관계를 잘 조율해 경제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성장량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으로 발전 실천을 이끌어야 합니다. 공업 강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식품, 담배, 장비 제조 등 우세 산업의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승격하며 신에너지와 신소재, 전자정보, 생물세포 등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중대 대상을 추진해 미래 발전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미래 산업을 적극 배치해 현대 산업 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 발전 사상을 실천해 해마다 중점 민생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0: 시행하며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제대군인, 도시 취약계층 등 중점군체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서부지역 의무교육 확대와 질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며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 농촌을 아우르는 다층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절실히 반하는 분야에 재정을 더욱 집중해 정부의 절약으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의 도시를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시 이념을 견지해 연결 녹화 미화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유원지와 소형 공원 건설, 도시 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막힌 도로 연결, 오염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현대화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함께 추진하고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새시대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갈등 분쟁의 다원적 해결 기제를 보완하고 각종 위법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안전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다그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최적화하며 엄격한 기조를 견지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체계를 일체화해 추진해야 합니다. 주황파랑 규정과 실시 세칙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고 사풍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으며 당성, 당풍, 당규를 교육을 심화해 당원 간부들이 경외심을 갖고 최저선을 지키도록 이끌어 실무 성과로 전시 인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7월 8일 시정협은 중점제한 감독처리회의를 소집하고 연결시 동서부 균형발전을 총괄 추진할 대권의 전문 감독처리를 전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안에서 제시한 상위 설계 강화와 총괄 발전 구도 구축, 기초 시설을 중점으로 동부 지역 수용 능력 제고, 특색 산업 육성을 통한 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한 각종 요소의 동부 지역 직접 인도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주관 단위와 협조 단위가 제안 처리 추진 상황과 향후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제안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시의 동서부 균형발전 추진은 도시공간 구조를 최적화하고 전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 주관 단위와 협조 단위는 제한 처리 사업을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고 지역 발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동서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동부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공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보완해야 합니다. 시정협은 앞으로도 정치협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동서부 융합발전을 둘러싸고 협상 의정을 심화하며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동서부가 함께 발전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도시 발전 구도를 조성해 전시 경제사회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합니다. 시정협 부주석 리평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북산가도 단성사회구역 당 총지석이 강함은 90년대생 간부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기층에 부리받고 하나하나의 실세로 새시대 당원의 충성과 헌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함은 기층 사회 관리는 낡은 방식만 고수해서는 안 되며 전통적인 봉사 방식의 한계를 적극 뛰어넘어야만 군중들의 절실한 어려움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퇴근 후 8시간 여가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청량학교 특색 봉사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수공예와 주권 무형 문화유산인 좌고무, 바이올린 등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극권과 팔단금 등 전통 양생 운동도 익힐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함은 사회구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간과 봉사 맞바꾸기 새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시공총회가 마련한 협력 플랫폼을 통해 인정중요와 우효와 심리상담실 등 전문기관을 유치해 무료진료와 건강상담, 양생지도, 심리상담 등 편민 봉사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방문 조사를 통해 생활에 어려운 가정의 상황을 하나하나 등록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쌀과 밀가루,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해 어려운 주민들에게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건설을 기층사회 관리와 더욱 긴밀히 융합하기 위해 강함은 만성공관 격자당군 봉사소의 기능도 새롭게 보완했습니다. 홍시무렵 시범 우세를 기반으로 당원 전봉 봉사대와 홍색대행 봉사창구, 주민의견 수렴창구 등 다양한 봉사 거점

0: 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지은 소구역에 입주민이 많고 물업관리회사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당건설 플러스 협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섰습니다. 입주민과 물업관리회사, 당원 골간 등이 좌담회를 여러 차례 조직해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출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아침과 점심, 저녁 출입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한해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소구역 관리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며 군중봉사의 마지막 1km를 성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강함은 앞으로 청년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며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단층 사회구역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더욱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 2024년 집단화 교육 운영 개혁이 시작된 이후 우리 시는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집단화 운영을 전면 실현했습니다. 북산소학교 교육집단은 지역개혁의 선도 모델로서 교육과정 설계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 의무교육의 균형적이고 질 높은 발전을 위해 북산 모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색 전통이 깃든 100년 역사의 북산소학교는 홍색 유전자 계정을 집단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단은 본교에 어릴 때부터 당사를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르자 주제교육 실천기지와 홍색 전시관을 활용해 집단 공동 홍색 대강당 계를 과정을 개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교육의 일상 수업에 융합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교원 순환 근무와 공동교연, 관리 연계, 교육의 질 공동 향상, 공동평가 등 일체화 기제를 실시해 교원들은 더 이상 한 학교의 교원이 아니라 교육집단 전체의 교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은 단순히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산소학교 교육집단은 교육과정의 공통된 질적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 학교의 특색 있는 발전을 적극 장려해 본교가 이끌고 학교마다 하나의 특색을 갖는 다양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북산소학교 부교장 전우래 소개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우선 우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바 당근설과 교원, 후근, 안전, 덕육 등 전문 소조를 구성해 책임이 분명하고 운영이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원 관리를 강화해 공동교연과 명교원 작업실을 통해 교원들의 전승과 지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체험관 과정과 VR 과정 등을 개설해 집단이 모든 학교가 함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올해 7월 7일은 전민족 항일전쟁 발발 89주년 기념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연변주 지행 간부 종업원과 시제삼중학교 학생들이 연변 박물관을 찾아 홍색교육 기념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피 흘리며 함께 싸우고 공동으로 적을 물리쳐 민속문화 함께 꽃피어나가 전시관을 둘러보며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에 맞서 싸웠던 항일전쟁의 역사와 해방 후 여러 민족

0: 북경 등 주요 방향을 운행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연길 서역에서는 할빈 서와 장춘 방면의 동력 분산식 열차를 여러 편 증편 운행하며 장춘과 도문북을 오가는 일반 열차도 임시 증편됩니다. 연결 차무단은 또 가격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실과 승하차 동선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리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운수가 끝나면 모든 临시 증편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차무단 여객 운수 마케팅과 공정사 최교의 소개에 의하면 여름철 운수 기간에는 하루 한 차례 운행도 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열차 운행 시간과 잔여 좌석은 여객 수요와 선로 운행 상황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림시 증편 열차의 구체적인 운행편과 시간은 중국철도 12306 앱과 공식 홈페이지 각 역의 현장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풍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용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래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고름 향기로 물든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 에헤요 에헤 에헤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바람에 실어볼까 구름에 전해볼까 도라지 그 사랑 눈물로 꽃되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의리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로인들은 이런 세 가지 운동을 많이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로인들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첫 반응이 바로 움직임을 줄여야겠네. 행여라도 잘못해서 뼈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들리지만 사실 사람들을 오해의 늪으로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이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골밀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후 쥐약성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장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균형이 점점 나빠지며 걸을 때 휘청거리고 일어나기 힘들며 몸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돼 결국 넘어질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로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인들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류형의 운동입니다. 먼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사람이 서 있을 때 뼈가 자신의 체중을 견디는 활동을 말합니다. 레하면 걷기, 빨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태극권, 광장무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로인들에게 걷기는 시작하기 가장 쉽고 견제하기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문턱이 낮고 조작성이 강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지구력과 일상 활동 능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많은 로인들은 매일 산책을 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일어나기 힘들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떨립니다. 그 원인은 종종 활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력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항 운동은 본질적으로 근육이 저항에 대항하는 훈련이며 저항은 탄력 밴드, 아령, 자체 체중, 심지어 견고한 의자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하지, 엉덩이 둘레, 등과 복부의 힘입니다. 이런 부위는 서고 일어나고 몸을 돌리며 도약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훈련입니다. 로인들에게 골다공증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종종 뼈가 약해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차례 구체적인 넘어짐입니다. 로인들에게 적합한 균형 훈련에는 의자를 짚고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일직선으로 걷기, 무게중심 이동 훈련, 그리고 태극권의 느린 보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운동은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과도한 자외선 차단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복을 입고 양산을 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과도한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소성 제2중의원 골상과 부주임 등과송은 자외선 차단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비타민 D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장의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신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햇빛을 쬐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인체의 비타민 D의 80에서 90%는 자외선 B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합성되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복, 양산 등 제품은 자외선 B의 침투를 차단해 비타민 D 합성을 억제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야외 활동이 적으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고 나아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등가송은 우리나라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중 비타민 D 결핍과 부족 상황이 아주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률이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0세에서 65세 사이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매일 비타민 D를 하루 1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충분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15마이크로그램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는 안전 범위가 넓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도 존재합니다. 등가송은 일반 성인의 하루 최대 용량은 50마이크로그램이며 이 량을 초과하면 고칼슘증, 갈증, 다뇨, 식욕 부진, 신장 결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도 적당량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등가송은 야외에서 햇빛을 쬐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매일 사지를 노출시켜 15에서 30분 동안 햇빛을 쬐이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을 쬐이지 말며 고온이나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피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D의 보조 공급원은 식이 보충으로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D의 함량은 많지 않지만 연어, 정어리 등 심해어,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야외 활동이 적거나 비타민 D 결핍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비타민 D 보충제를 적당량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몸의 염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네, 일전 자연로화 잡지에 게재된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만 배부르게 먹으면 주요 전염증 매개체인 보체 단백질 C3A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로화 관련 만성 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로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 40대 건장한 중년 42명을 모집해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칼로리 섭취량을 약 14% 감소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의 만성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몸의 군살 감소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이 약 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로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미허원 김상월의 진달래 피는 고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가장 얻기 쉬운 것도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 또한 사람인데요. 물건은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는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만난 것이니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에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주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데요.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다섯 가지 인생 치키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20대는 이제는 훨 지났으니까 정말 이런 걸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다섯 가지 인생 치키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은 말보다 기운을 본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돈보다 습관.

사람이 먼저다.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평생 가난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관계엔 기한이 있죠. 오래갈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게 되는 법이고, 네 번째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전략이 보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멋있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되라. 결국 사람은 느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20대에 이러한 것들을 놓쳤더라면 지금 또 이외에 뭐 하나에 얻는 것을 있으면 또 하나에 잃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뭐 알지 못했던 걸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아마 인생의 도리를 더 많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섭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물보다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더 깊고요. 그러니 나 잘났다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일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내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이 교훈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두리둥실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일이 누구한테 집착도 말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니까 욕심도 부리지 말거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그러니 가볍게 살아라. 네, 가끔은 이런 좋은 글들이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조금은 응거리졌던 마음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런 좋은 글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출근을 해서 어느덧 저도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방송을 하면서 제 나이를 조금 살짝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마흔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굳이 다 설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말고 편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싫은 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지는 않게, 사과는 쿨하게, 후회는 짧게, 나에게 제일 관대해질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0대까지 열심히 버텨준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때로는 자신을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많이 도라고 합니다. 40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영원하지 않으니 더 아름다운 오늘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더 소중한 지금이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는 조금 풀리고, 그래, 내가 좀 더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기 정선아였습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들은 늦잠도 자고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방학 간 공백으로 공부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심리상담사 리리화 선생님을 모시고 방학을 학생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월요일

0: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의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심리상담사 리리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는데요.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자습과 또 주도적 학습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3: 예,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도적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예,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때는 일단 그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엄청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2: 네.
3: 예, 결국 공부는 또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갖고, 시간을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또 공부 효율이 또 올라가는 것이 또 아닙니다.
2: 네.
3: 예,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고 해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2: 네.
3: 커피숍이랑 도서관이랑 이런 데 가서 또 책을 잡고 막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또 이 문제 저 문제도 풀어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또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이런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됐다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자기한테만은 방법이 필요하죠. 예.
2: 네.
3: 예, 모르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그런 방법을 가르침 받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예,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예.
2: 그래요. 공부가 네, 본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3: 예,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그게 동력이 필요하겠지요. 예, 학교를 다니는 게 뭐 딱 단순히 딱 공부만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3: 예,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결국 선생님들과의 그 사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관계 처리도 또 필요합니다.
2: 네.
3: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원인들도 분석하면 딱히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중에 또 이렇게 뭐 왕따를 당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2: 네.
3: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아이들은 뭐 공부를 딱 공부보다도 체육을 잘한다거나의 다른 방면에 또 흥취를 가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학교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3: 학교가 즐거워야 예, 공부도 따분한 공부도 또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3: 그래서 예, 많은 동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또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게 좀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뭘 대신해서 해주려고 뭐 그러지는 말고 또 그 아이는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2: 네.
3: 모든 아이들이 그 힘을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예, 대신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기를 일단은 예, 바랍니다. 그 때문에 부모하고 아이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고 싫은 거 자꾸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엄마랑 아빠랑 때문에 이 사이도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들 자주 싸우는 집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 또 항상 불안해요. 예, 그러면 또 공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예,
2: 네.
3: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흥취를 배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네.
3: 뭐 흥취를 배양한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 한다는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흥취를 배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 이게 부모님들은 이렇게 여러 면으로 그 환경을 잘 제공해 줬으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예. 그래요. 이 주도적 학습력에는 네,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예, 일단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예,
2: 네.
3: 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됩니다.
2: 네.
3: 내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시간 관념도 명확하게 잘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2: 네.
3: 뭐 특별히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에 뭐 딱 학교에서만 강의를 듣더라도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성과 효율을 올려야 되겠죠. 예.
2: 네.
3: 그냥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결국 자기 자평가 능력, 결국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선생님, 아이들과의 관계, 이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2: 네, 네, 그래요. 사실 공부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네, 많지 않을 텐데 공부가 즐겁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3: 예, 키울 수 있습니다. 예,
2: 네.
3: 자기의 주도적 학습 능력은 예,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2: 네.
3: 그게 학교 공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을 딱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 그렇죠.
3: 싫어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2: 네.
3: 예, 좋아하는 과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도적 학습 이 능력을 딱 좋아하는 것만 딱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이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2: 네.
3: 이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된 아이들도 예, 그러니까 아직 주도적 학습이 잘 된 아이들도 싫어하는 것도 잘합니다.
2: 네.
3: 그래서 즐거운 일, 즐겁지 않은 일 상관없이 이거는 주도적 학습 능력은 배양은 가능합니다.
2: 네,
3: 네.
2: 그래요.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예, 이 주도적 학습은 제일 관건적인 것은 부모님이지요.
2: 네.
3: 예, 제일 관건은 부모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시절부터 배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네.
3: 예,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흥취를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아이가 이렇게 말을 금방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배양할 수도 있고,
2: 네.
3: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랑 함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을 골라서도 함께 읽는다거나, 이것도 또 아이의 흥취를 배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차차 또 아이한테 맞는 발달 단계에 맞게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놀이하는 방식으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예, 이 부분이 엄청 그래도 우선적이 되는데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이때야 엄청 그래도 관건이 되는데 예,
2: 네.
3: 이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놀이를 제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2: 그렇죠.
3: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하고 같이
2: 네.
3: 놀아달라고 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랑 놀아주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2: 네.
3: 그렇지만 예, 근데 하루에 10분만 정말 5분 정 아닌다면 5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아이들은 그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2: 네.
3: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굳이 뭐 인형놀이를 한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또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가 그림을 또 그리기 좋아하면 그림을 일단은 그립니다. 뭐 좋아하는 무슨 인형을 그린다거나의
2: 네.
3: 책에다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 옆에 수학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인형 얼굴에 에 뭐 2 더하기 3 각기 얼마인가 이렇게 전가에 네. 문제를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 풀게끔 했으면 아이는 또 즐거워합니다.
2: 네.
3: 예, 그럼 이것도 풀어서 받치고 그럼 이거는 맞다 100점 이러면 또 즐거워하고 예, 또 이런 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
2: 네.
3: 그리고 또

0: 이런 여러 가지 놀이가 이게 학습에 흥취한 배양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에 이렇게 아이랑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것이 이게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이 공부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는 소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소학생들은 사실 고급 학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지만 금방 1학년, 2학년 요 때는 주도적 학습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중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고급 학년에 올라간다고 해도 잘안 되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그냥 그건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근데 공부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2년이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수학교 단계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고 닥달해버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또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수학교는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불안함에 아이들을 재촉해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는 아이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을 부여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역할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이런 힘을 아이들의 이런 힘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들이 불안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두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움만 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학생마다 그럴듯한 이 공부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아이들이 다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입니다. 저희도 어른이 된 우리들도 가끔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때문에 아이들도 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아이 목표를 이렇게 또 가끔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뭐 아이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목표도 세우고 어떤 과목은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목표도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세운 목표는 그거는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에 아이가 목표를 내키지 않게 세웠더라도 그거는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발견하고 수정하고 또 목표 실천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본인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알아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잠깐 빼앗지 말고 그런 중요한 목표 뭐 무슨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못한 부분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쉽게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자녀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0: 위에서도 얘기 내가 했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실천한 부분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했다고 해도 그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할때 부모님들도 혹시 옆에서 같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가 목적인 부모님이라면 너는

0: 이번에 학습에 어떤 목표를 세웠니? 나는 이번에 어떻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어떤 다이어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학습, 그 목표를 같이 실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아이는 아이대로의 학습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또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예. 함께 하면 또 아이도 더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예. 도움이 됩니다. 예.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또 동기부여가 생겨서도 같이 열심히 할수
0: 예,
1: 있죠.
0: 그렇죠. 예.
1: 네. 공부하려는 마음은 네. 큰데 이 막상 문제 앞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제 해결력이 약한 상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아이들은 예, 사실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1: 네.
0: 마음속으로는 예,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또 이유가 또 엄청 다양한데, 예,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는 예, 첫 번째는 좀 압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 지쳐갑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교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노는 것을
1: 네.
0: 제청합니다. 예, 그리고 논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진 않습니다. 또 자기주도적이 된 아이들은 예, 놀아도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합니다. 예, 그리고, 또 놀기만 해서 공부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놀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아이한테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학습은 심리와의 싸움인데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을 또 일단 체크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공부하고 계속 열심히 앉아서 책을 본다고 해서 이게 주도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 건강을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이 어떤지, 그래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 또 친구들과의 이런 사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예,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의 그 이유, 고민도 예, 이렇게 좀잘 지켜봐 주고 예, 또 찾아봐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예, 불안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 그런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또 함께 불안해한다. 예,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안 했는데도 이것저것 막 시켜서 이것저것 막 시키느라 정신이 없을 때다 예, 보면 예, 아이가 필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수학생들도 예,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하면 그것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방법을 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모든 걸 그래서 아이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시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해가 끼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렇군요.
0: 예.
1: 학교와 학원의 공부는 교사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습관된 학생들은 누군가의 힌트를 기다리거나 아예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주도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아, 예, 특히 수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해치우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문제 해결보다 답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답을 알더라도 또 본인이 또 문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을 두게 되지요. 예. 때문에 이거는 학습은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과 자주 교류하고 합정만 잘해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
1: 그렇군요. 과거에는 오직 그 교과서가 공부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또그 학습 자원을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예, 지금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1: 네,
0: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 이런 핸드폰으로 많은 정보를 접촉하고 배웁니다.
1: 아, 네.
0: 예, 근데 아직, 어떤 부모님들은 이 핸드폰을 못 맞이게 하던 그런 부모님들이 있던데,
1: 네.
0: 예, 이거는 아이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절단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이가, 아이의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런 쪽에는 많은 정보를 접촉해야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를 접촉시키고 충분히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게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요. 네, 수학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100%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수학은 또 학과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성취감도 생기고, 또 공부의 흥취를 만들기 엄청 좋은 과목입니다. 수학. 예,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 수학을 접촉시키는 것이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1: 그래요.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그래요.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또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자아평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학교 다녀와서도 스스로 숙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놀면 숙제라고 재촉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핍박에 하는 공부는 이게 본인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이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욕을 먹겠죠. 예, 그러면 욕을 먹으면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깨닫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 먹는 것도 아이 몫입니다. 예,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고 아이가 혼자서 깨닫고 혼자 고치고 혼자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이죠. 예.
1: 그래요. 학생마다 취미와 특장이 있는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0: 예, 이 과목에 대해서도 아까도 예, 위에 얘기한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느 과목을 딱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예,
1: 네.
0: 학생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또 취미가 있듯이 딱 어느 과목부터 시작하기보다도 또 자기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예,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잘하는 과목이만 있다면 예, 그런 그 과목을 시작해서 이렇게 학습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0: 예.
1: 이제 요즘 이 스마트폰과 게임 문제는 우리 또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하던데요. 이
0: 예. 예.
1: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도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0: 아, 예. 그 스마트폰 문제는
1: 네.
0: 지금 진짜 집집마다 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전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예.
1: 그렇죠,
0: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안 잔다. 아, 또 공부를 안 한다. 이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이거 한다고 해서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예.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근본적인 그 원인은 스마트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의 심리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아이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경향을 끼칩니다. 이거 스마트폰은 그런 학습이랑 상관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끝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는 그게 공부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거나 이건 스마트폰 그 본인하고는 자체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곧 방학이지 않습니까? 네. 방학 기간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또 가장 좋은 시기로 추천드립니다.

0: 추천하는데 방학이 이 학기 도중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방학 기간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한테 쉬어라고 내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합니다. 예,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공부는 오래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학 시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방학 시간에 늦잠도 자고 또 배고플 때 먹고 조건이 되면 또 여행도 즐기고 이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 생활이지 않습니까? 예,
0: 네.
1: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본인의 즐거움을 찾고 이런 부분도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네.
1: 예, 지난 학기에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방학 시간을 충분히 다시 자리를 잘 잡으면 또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또 알아서 새 학기에는 또 성장하고 공부를 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 저급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도 방학 시간을 잘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뭐 놀이를 통해서 학습 흥취를 배양시킨다거나 이렇게 또 아이들과의 사이, 진자 관계 사이를 향상시킨다거나 이 부분에 중시를 많이 두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급학년 아이들은 또 일단은 충분한 휴식에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스마트폰도에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며칠씩 잠을 안 자고 놀아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안 놉니다. 그래서 쭉 놀지만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맞게 되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놉니다. 예, 때문에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믿고 충분한 자유와 휴식을 주는 것도 이것도 아이들이 자기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여름방학 학생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효과적인 방학학습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1: 예,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뭐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겠다고 요청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떨어진 과목을 방학에 보충하고 싶다고 해 학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0: 네.
1: 예, 그거는 아이 본인이 어느 과목이 뒤처지는지 아이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요청하겠죠. 예,
0: 네.
1: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학습 계획은 아이 스스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1: 특별히 잔소리 공부해라는 잔소리보다도 가끔씩 정말 힘든 아이들은 예, 방학에 뭐 탕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예, 하게끔 예,
0: 네.
1: 그 기회도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에 성장하는데 예,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0: 네, 그래요. 방학 동안 선행학습과 그리고 복습 중, 네, 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예, 둘다 중요하겠죠. 예,
0: 네.
1: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둘다다 자기만의 우점, 이런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먼저 아이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선택해서 시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찰을 해서 예, 아이가 어느 과목이 힘들다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보하고 싶은지 아이들의 생각, 의견 들어주면서 예, 이렇게 복습을 더 중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예습을 더할 것인지 아이랑 함께 이렇게 선택해서 즐겁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0: 네, 그래요. 아이와 함께 선택하는 것도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추천할 방법은 따로 있으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얘기해 주실까요?
1: 그 무리한 계획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무리하게 하루에 뭐몇 시간씩 공부한다거나 이거 매일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에 무엇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견지하기가 힘듭니다.
0: 그렇죠.
1: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몇번 이렇게 간단하게 무리한 계획보다도 방학인 것만큼 많은 자유를 주면서 예, 책도 뭐 일주일 두 번을 본다거나 이런 계획표를 작성하면 아이들도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겠죠. 예,
0: 네, 그렇죠.
1: 그리고 부모님들도 방학 기간에 보게 되면 아이들 잔소리보다도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보면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도 예, 우리도 책을 보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방학 동안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새 학기 학교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1: 예, 방학간에도 충분히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예, 아이들은 새학기에도 힘을 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방학 시간은 자유가 많은 시간입니다. 예, 그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거는 개학에 또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의 부모님들 그 힘을 줘야 되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믿어줘야 되겠지요.
0: 네. 그래요. 부모님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또이 학업에 대한 흥취를 잃게 만들 수도 있죠. 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나이가 들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까?
1: 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0: 네.
1: 예,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0: 네.
1: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는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잘 해나갑니다.
0: 네.
1: 예, 때문에 배움을 즐길 수밖에 없죠.
0: 네.
1: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알아서 잘 안배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0: 네.
1: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게 되면 저학년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수학교 때는 예,
0: 네.
1: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갑자기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결국 또 이것도 심리 건강과 엄청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사춘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0: 네.
1: 예, 결국 한번 떨어진 성적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래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0: 네.
1: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배양이 많이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또 어릴 적에 많이 놓쳤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해서도 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아이와 선생님과 잘 협조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보충이 더 가능합니다.
0: 네,
1: 예.
0: 그렇죠. 평행 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1: 예, 큰 영향을 주죠.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독립성도 강하고 끈질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면에서 우수합니다.
0: 네.
1: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실패를 겪어도 또 회복 탄력성도 강합니다. 때문에 자존감도 높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1: 예.
0: 이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1: 예.
0: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그 적절한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자네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1: 예, 관심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간섭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하지 않는 걸 부모님이 자기 요구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 간섭받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결국 부모님들은 먼저 나의 불안감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결국 모든 아이들은 다 주도 능력, 학습 능력이 다 강합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예, 결국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아이를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밥가마에 밥을 안 치면 밥이 저절로 되지 않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소금도 뿌려넣고 뭐 양념을 뿌려넣는다고 해서 또 자꾸 또잘 됐는지 열어보고 이러면 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0: 그렇죠.
1: 네, 그것처럼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옆에서 힘만 대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예, 다 알아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0: 그래요.
1: 예.
0: 오늘 소원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누군가 떠밀어서 하는 공부는 언젠가 멈추기 마련입니다. 방학 기간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요즘 따라 너무 덥죠? 진통더위를 싹 식혀줄 남경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영화 연지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리 언니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 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이야.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았는데 자태가 잠옷 우아했다. 그녀는 상대방을 바로 보는 습관이 없었는데 아마도 직업 본능 때문인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옆으로만 눈길을 주었다. 여자를 잘 모르는 돌 같은 나를 마주하고도 말이다. 뭘 할까? 나는 오렌지와 사과를 꺼내 썰어서 접시에 담아 대접했다.
1: 당신이 더운 걸 먹지 않는 걸 알아요. 이 과일은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거라 입에 맞을 거예요.
0: 그녀는 사과를 먹었다.
1: 어때요? 차죠?
0: 나는 친절하게 물었다. 그녀는 사과를 다 먹었다. 사과는 여전히 탁자국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2: 언젠가 12도령이 저의 방에 놀러 왔는데요. 아주머니가 오렌지랑 사과랑 이런 과일을 들고 온 거 있죠? 제가 쫓아버렸어요.
0: 그 12도령은 필시 요화가 왜 이러는지 갈래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화가 났어요. 12도령이 어떤 분인데 이런 잡것을 내오다니. 12도령이 괜찮다고 해도 제가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절과일을 다시 내오겠어요. 후에 아주머니는 레지, 미국포도 이런 걸 갖고 왔어요.
0: 참,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사려면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성공할 수 있었다. 12도령은 여화계 손바닥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탁자욱의 과일을 보았다.
1: 이걸 잡것이라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0: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귀신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일도 없는데 게다가 이런 여자는 너무 공포스러웠다. 혹여 나를 사랑하기라도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다. 설사 파리로 변한다 쳐도 저 여자는 파리채로 변해서 당신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쳐도 그녀의 음호는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1: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그 남자를 이렇게도 찾아다니는 거지? 복수인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남자를 굳이 찾아내려고 하는가?
0: 하지만 나는 굳이 남의 비밀을 캐는 습관이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의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나의 그 오지랖 넓은 여동생이었다면 무조건 열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수도 있었다. 비록 저 자신의 사랑은 저렇게도 무미건조하지만 말이다. 한 사무실 동료와 정이 들어서 일생을 보내다니 참. 하지만 여자라면, 무릇 시집간 여자라면 시집가지 않은 여자를 얕보는 경우가 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큰 고무와 경계가 되어 주변의 솔로 여성들을 향해 마구 동정을 날리곤 했다. 여동생의 남편은 서른 대신데 교무주임 직을 맡고 있다. 그는 말단 권력에 잠옷 흡족하고 있었다. 어떤 때에는 나 같은 노총각한테도 동정을 표하곤 했다. 창밖으로 한 술집이 보였다. 술집에는 결혼하는 신인이 있는지 화한을 드리우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전구 때문에 울긋불긋 천자만홍의 화한이 더욱 빛나 보였다. 위에는 진리려론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진과 리는 가장 일반적인 성씨로 일반인이 생활을 하고 일반인이 희사를 맞는다는 뜻이다. 여화는 창문 앞에 다가섰다. 나도 창문 앞에 섰다. 그녀와 좀 떨어진 곳에 서서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1: 이건 려는 화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시절에도 결혼할 때에 이런 화환이 있었나요?
2: 모르겠어요. 결혼한 적이 없어서요.
0: 이런 말을 잘못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왕은 당서에서 여호와한테 복 받게 했었다. 그가 다른 손님과 다른 점이라면 수시로 생각지 못한 이벤트를 펼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시비 도령은 여호와한테 생화로 만든 주련 화환을 선물했다. 주련에는 요몽 요화환, 약즉 양디화라고 쓰였었다. 당시 요화가 받은 그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고수들의 연애를 하고 있었다. 이 여자 귀신을 빌어 소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싶을 정도였다. 본인의 IQ로는 죽어도 생각하지 못할 고수였다. 나는 여자친구한테 주는 편지도 한 획을 잘못 써서 수정액으로 고치고 다시 썼다. 심지어 일도, 사랑도, 관계도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하고 처리했다. 광고문처럼 자수를 계산하여 거래했다. 그랬다. 나는 항상 꿈에 머문듯 모든 것이 확실치 않았고 소연인 떠날 듯 안 떠나듯 거리를 유지했다. 여화가 일생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화환은 내 자신에 대해 이러듯 큰 풍자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여화는 그 시간 나에게 내심의 고통을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계속하여 자신과 손님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손님들이 다시 놀러오면 그녀는 이미 화장을 지우고 편복을 갈아입은 상태라 해도 즉시 돌아가 옷을 차려입고 나와야 했다. 이는 이홍루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는데 이로써 손님에 대한 기생으로서의 예절을 표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손님이 시비도령이라면 말이 달라졌다. 그녀는 그런 대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랑질이었다. 그녀는 나라는 좋은 청중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지 하고 싶은 말들을 꺼리낌 없이 했다. 당연히 내가 여기에서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과 말하면 누가 그걸 믿겠는가? 다들 책에서 본 내용이라고 잡아댈 것이다. 시비도령의 부름을 뜻하는 꽃편지, 연애편지, 그리고 훗날에 보내온 꽃신, 향주, 연지함, 보석과 목팔찌, 시비도령의 선물은 파도처럼 몰려왔다. 서방 백화회사에서 새로 들여온 명규한 동침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있었다. 기생한테 동침대를 선물하다니. 기생한테 돈을 물쓰듯 한 은객도 그것을 선물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훗날 여화는 시비도령으로부터 동침대를 선물받았다. 시비도령의 부모가 아무리 대단한 집안의 재산이 많다 한들 풍월 장소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도료자는 용납할 수 없었다. 시비도령은 스스로 200여 원의 돈을 모아 큰 동침대를 사서 여호와한테 선물했다. 그리고는 늘 여호와한테로 와서 여호와와 함께 그 침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홍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 여호와는 모든 정력을 시비도령한테만 쏟으면서 다른 손님들은 보는 채도 하지 않았다.
곳에서 인기도 못해지고 손님들도 줄었지만 구애 같은 걸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극을 보러 가지 않으면 곡을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런 사랑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랬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은 종대로 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오래된 사랑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는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최림 정선아 제작의 최유미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공통된 이야기거리가 없어 더욱 말문이 막히곤 하죠. 저도 예전에 처음 만난 친구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아 한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이어갈 거리가 없어 대화가 끊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정겨운 우리말이 바로 말미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다채로운 의미를 품은 말미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미천의 첫 번째 의미는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뜻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바탕이 되는 소재나 주제를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근본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미천이 없다는 형태로 쓰이며 나눌 이야기거리가 전혀 없어 대화가 막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친구들과 모였을 때 모두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관심사도 달라 공유할 이야기가 전혀 없을 때 오늘은 정말 말미천이 하나도 없어 조용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반대로 여행 경험이나 취미, 최근 관심 가는 이야기 등 공통 주제가 많을 때는 말미천이 풍부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술술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미천은 대화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거리를 뜻하는 우리말로 우리의 일상 대화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을 하는데 들인 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야기거리를 넘어 말을 꺼내고 전달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는데 주로 말미천도 못 찾다라는 표현으로 활용되며 정성껏 말을 꺼내고 이야기하려 애썼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거나 들인 품에 비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쓰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밤새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진심을 전할지 수없이 고민하고 다듬으며 말을 준비했지만 정작 상대방을 마주하니 긴장한 탓에 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려 많은 품을 들였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그때의 상황이 바로 말미천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들인 노력과 정성에 비해 말의 결과가 미미하거나 말을 꺼내는 품마저 헛되이 되었을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야기거리가 떠오르지 않거나 정성 들여 말했지만 헛수고가 된 순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말미천을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 순간이 더욱 풍부하고 정겹게 표현될 것입니다. 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정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근평 정서기의 령도하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1: 습근평 정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전국 정협이 조속회의 구성원들의 정책 토론회를 소집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최근 광서, 호보, 감속 등지에서 강우와 강풍 날씨로 인해 저수지, 제방 붕괴, 산사태 등 재해가 반발하여 중대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빚어냈다고 비했습니다. 비상대처와 재해구조, 부상자 치료, 군중대피 등 사업을 절독 조직하고 인원 사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자생재해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인은 당면 홍수방지 정신은 심각하고 복잡하다면서 각지각 관련 부문은 이미 확정된 포치와 조치들을 잘 관찰하고 해이 정서와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재해 방지와 재해 구조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책임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과 하천, 호수, 위험 저수지, 지질 재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위험 부담과 안전 우한 조사와 정도를 깊이 전개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비상 구조 준비를 강화하며 재해 방지, 재해 구조의 집안 임무를 실속 있게 잘하고 인민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총리 리강은 회시에서 최근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는 가운데 국가 홍수 방지 감음 대처 办公室, 국가재해 비재해 감소 재해 구조 위원회 办公室은 각지를 주도하여 강우 상황과 홍수 상황을 밀접히 주목하고 위험 상황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상 대처와 재해 구조를 전력 전개하는 한편 재해 위험 부담과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집안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조치를 참답게 관찰함으로써 중대한 자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뒷받침으로 해야 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자면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작의 해에 각 지역은 다양한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겨냥하여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원천적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돌파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장면의 분류, 계산부터 실험실 장면의 화학시약 실험, 그리고 공연 장면의 춤이나 무술 동작까지 북경 역장의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데이터 훈련기지에서는 로봇이 한창 가정, 대형마트, 사무실, 산업을 포함한 6대 분야에 30여 개 전형적인 장면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지의 책임자 하화림의 소개한 데 따르면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는 라벨링과 품질 검사를 거쳐 최종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형성한 후 이를 기지의 알고리즘 대형 모델에 훈련시켜 다시 로봇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장면과 다양한 산업에 진입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올해 2월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 첫 지방 시찰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북경 역장에 위치한 국가혁신창조단지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이 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업화 응용을 실현한 산업맞춤형 품질검사 로봇이 하남성 락양에서 정식으로 대량 출하된 이후 사천성 성도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첨단기술 산업화를 추진하고 서부 뇌계곡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면서 혁신활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근원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올해 4월 습근병 종석이는 상해에서 열린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도입, 활용 등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잘 수행하여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무의 견인을 견지하고 후비 역량을 양성하며 큰 힘을 들여 청년 인재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발양하고 과학지식 보급과 선전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상상력과 탐구 욕구를 자극하여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인생 축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과학기술 인재는 우리나라 연구의 주력군이자 혁신의 주력으로 되었습니다. 북두, 달 탐사 등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공정과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 팀의 평균 연령은 겨우 30세 정도입니다. 천진시는 연구평가 체계를 재구축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근원적으로 미래 산업혁신의 기초를 잘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천진산업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원 채도는 많은 과학기술 인재 평가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논문, 직함, 상 같은 모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우리가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검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도는 연구체제의 이러한 개혁은 전체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습근평 종석이가 직접 계획하고 배치하여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에 북경 상해,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등 세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으면서 과학기술혁신 원천 능력, 첨단산업의 선도 능력 및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제2사 려정 사장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3

0: 각조, 광동 향항 5문 광역 도시권에 각자의 혁신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중대한 과제를 통합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발휘시키고 상호 협동하고 보완하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과학기술이 강하면 나라가 강합니다. 2035년까지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전략 목표를 조준해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와 원천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105년의 분발 진출은 105년의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충 총수의 중요한 연설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청년들은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에 융합시키고 시간을 다투어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해로 정해서 역사의 기술을 잘 이어 달릴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금충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광활한 역사적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끊임없는 노력 분투를 통해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향촌지능의 광활한 무대에서 과학연구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신시대의 광범위한 중국 청년들은 이에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복단대와 공산당 선언 전수관 송화당원 자원봉사팀의 유련인 진자배는 105년전을 돌아보면 바로 청년들이 자신의 청춘을 후회 없이 민족 해방에 바쳐 열혈로 새 중국의 탄생을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의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이라는 중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습금평 총서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습금평 당 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학습, 사고, 실천, 깨달음 속에서 초심을 단련하고 지행 합일 속에서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다지 왕조는 현장에서 습금평 총서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감동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습금평 총석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소장의 변방 발전과 부민 행동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이 더 기대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총석에게 감사드리고 당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고 실천으로 국경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내몽골 바이엔 조르시 동구현 삼북 사막화 방지 청년 돌격대대원 보험은 대를 이어 사막화 방지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막화 방지 사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녹지를 조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동구현의 산림과 초원의 비봉률은 초기의 0.04%에서 현재 41.4%로 증가함으로써 사막화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청년 당원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대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당 건설을 지침으로 삼아 당에 대한 충성과 인민을 위해 록지를 수호하는 책임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항공공업 심양 비행표준 부품센터의 기계노동자 양국심은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애국심을 품고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을 세우며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의 항공 강국 사업에 자발적으로 융합시키고 혁신 주도 발전을 고수하며 장인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고 핵심 분야의 병목 기술 난제를 집중적으로 극복해 청춘의 리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새로운 역사적 용광을 창조할 때 원한 위대한 호소를 보내는 동시에 많은 청년들의 신념을 굳게 하고 목표를 확고히 하도록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호소에 자발적으로 따르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국가에 대한

0: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용감하게 정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농업대학 국토과학기술소원 연구생 량문정은 마을에 와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삼농을 위해 봉사하는 리상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춘의 리상을 농업강국과 향촌진흥전략에 융합시켜 청춘으로 길을 닦으면서 리상을 빛낼 것입니다. 룡문 석굴연구원 석굴보호연구 및 유산 관측집 성원 류인은 청년들에 대한 청소기의 기대를 통해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묵은 시대적 책임을 더욱 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맡은 사명을 짊어지며 중화문화의 보물을 잘 보호하고 전승하며 잘 전파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고풍은 청년 당원 배달원으로서 청년들은 뜻이 있어야 하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일터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청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배달업의 최전선에서 주변의 동료 배달원들이 배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들에게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도록 잘 이끌 것입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1: 전국정협이 7일 오후 2026년 주석회의 구성원들의 정책토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호령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특히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를 이룩한 것을 통해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리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것은 당의 오랜 분투 과정에서 축적된 소중한 역사적 경험임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지도 아래 인민정협의 사업과 다당 협력 사업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명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이론적, 감정적 인정을 끊임없이 증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력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왕호령은 인민정협 전문협상기구의 역할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당과 국가의 중심 임무에 집중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민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호령은 전문협상기구의 기능을 실속있게 수행하고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의와 국정자문의 역할을 발휘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며 민주적 형식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정협 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 부주석 호춘화, 심양약, 왕용, 주강, 하후화, 량진영, 바테르, 소휘, 소홍, 고은룡, 진무, 함휘, 왕동봉, 강신치, 장작군, 하보상, 왕광겸, 태박용, 조영신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0: 전민족 항일전쟁 폭발 89주년 기념식이 7일 오전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노국여 요란의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오전 9시 기념식이 웅장한 국가조학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 학생 대표들은 깊은 정을 담아 항일전쟁 시문을 낭송했고 수도 대학생 합창단은 항일군정대학 교가와 노래 공산당이 없으면 제 중국도 없다를 높이 부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분발하는 힘을 키워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앞장에 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각기 대표들이 천천히 계단을 걸어올라 차례로 항일전쟁 기념관 대청에 들어가 중화민족이 단결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함을 상징하는 대형 부조

0: 절벽 앞에 호나하고 항일 전쟁 열사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1: 각 지역에서 전민족 항전 발발 8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역사를 기억하고 선결을 기리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발 진취하는 정신적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7일 오전 상해 송호 항전 기념관 승리 광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사회 각계 대표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도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웅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 대표들이 꽃을 들고 기념비 앞에 멈춰서서 응시했습니다. 학생 대표 왕을정은 우리는 이 한 치의 산하마다 한 줄기 피로 얼룩졌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애국심을 국가에 보답하는 열정으로 절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량을 잘 키우고 체력을 강화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우리의 성장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선대들에 대한 가장 좋은 위로로 됩니다. 강서성에서는 100명의 부대와 지방대표, 중학교와 소학교 사생, 자원봉사자들이 남창 신사군 군부 예터 전시관 기념광장에서 주제 기념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창시 주시학교 교육그룹 운비로 캠퍼스의 학생 호명성은 소중한 옛 사진들과 혁명 유물들을 보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에 대해 더 깊이 리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 중국 침략 일본군이 칠칠 사변을 일으켜 전면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여 후에 참혹한 남경 대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8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 우익 세력은 확인되고 립종된 역사 사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계속 침략의 죄책을 약화시키고 역사적 종로를 흔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시는 최근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에 전시판 내용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남경대학살과 관련된 표현을 대학살에서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사건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현지 핵폭발 생존자와 평화시민단체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쿄 재판의 역사적 정도는 결코 왜곡되거나 함부로 고쳐져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쿄 재판은 전후 국제사회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 죄행에 대한 정의론 재판이고 전후 국제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으로서 판결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량의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서 남경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논술하면서 이 만행을 학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집단학살, 분산학살, 강간, 강도, 방화 및 파괴 등 일련의 만행을 상세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남경 점령 후 첫 6주 동안 대량의 불태운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을 죄하고도 민간인과 포로 2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역사적 결론입니다.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 없는 잔혹한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측의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도쿄 재판의 정의론 판

0: 관계를 왜곡하고 포기하려는 시도임이 뻔합니다. 이른바 많은 소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은 폭행의 심각성을 모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이른바 사건이라고 가볍게 다루려는 것은 저들의 침략 범죄의 성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것을 회피하는 방식은 단순한 문자 조정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역사의 진실을 해석하고 침략 범죄를 축소하려는 행위이고,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공격난 무시이자 위상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남경이민은 절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민은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은 아시아 피해국 이민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쟁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겪은 도시로서 나가사키는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역사의 진실을 확고히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전후 나가사키 대학의 고 다카시 야스토시 교수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요지 인사들과 평화 단체들은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남경, 상해, 북경, 심양, 할빈 등지의 의력사 요족지를 방문하고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직시하는 태도는 중국 인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과거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은 일부 일본군 가해 사료를 사실대로 전시하여 일본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물관은 이미 형성된 역사적 합의를 뒤집고 일본의 침략 가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희석하고 왜곡하며 심지어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조치는 일본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침식하여 지옥의 평화와 안정의 대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나가사키의 역사 표현 조작 시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우익 세력의 영류와 멀리 호응하고 결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에 등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남경 대학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했으며, 심지어 9.18 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자위전쟁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사료관에 이른바 개진 계획이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역사를 부인하는 터무니없는 논조든 본질적으로 모두 잘못된 역사관을 다시 떠들어대는 것이고, 모두 일본 군국주의 침략 역사관의 찌꺼기입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 없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80년 전 도쿄 재판은 국제 정의를 신장하고 인류의 양심을 수호하며 전후 평화 질서의 최조선을 그렸습니다.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오래된 사건을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도 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헛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論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좋은 삶을 가져다 준 감자 농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담판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새로운 추구와 변화는 중화문명의 역사적 전통이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승되는 중화문화의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시경대야 문항에는 주나라는 옛나라임에도 그의 사명은 혁신이었다는 천고의 명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례들은 우리 문명사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무령왕의 허복기사, 부귀효문제의 한화개혁, 그리고 역대 왕조와 시대의 수많은 변법과 혁신이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하문명, 나아가 인류문명에 모두 극히 심한 영향을 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한 사례를 꼽자면 그래도 인재선발과 사용제도일 것입니다. 노예사회에서 이른바 인재양성과 선발 등용은 모두 세속제였습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 여부가 대다수 사람들의 성장 공간을 결정했습니다. 공자의 위대함은 바로 유교 무료를 주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세습제의 한계를 돌파한 데 있습니다. 때문에 공자는 후세로부터 만세의 사표로 받들렸습니다. 진나라 시기는 군공제로 세습제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 시기는 인재선발과 사용제의 중요한 변혁기로서 백가를 몰아내고 유학만 존중한다는 대일통의 유학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주장과 어울리게 찰거제와 징벽제가 시행됐습니다. 찰거와 징벽은 세습제를 철저히 타파함으로써 분명 큰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인재에 대한 추천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습적인 대가문이 점차 사회 중견이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인재 추천 경로가 모두 세습 가문에 의해 다시 독점돼버렸습니다. 위진남북조의 300여 년 기나긴 혼란 뒤 수당 시기에 이르러 점차 대일통의 추세로 나가면서 사람들은 상품 무한문, 하품 무사족이라는 인재선발과 사용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창의적인 과거 제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류 문명사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아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후에 주의가 독서감수시에서 쓴 것처럼 도랑이 물이 맑으면 근원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샘물은 끊임없이 용서 숨쳐 나오는 인재를 말하고 더욱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려파 선생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주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유전자이고 막스주의의 중요한 품격이며 막스주의가 강대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입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막스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떤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중 한 분 모시겠습니다.
2: 가능하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 개론이라는 학과를 배웁니다. 하지만 학습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은 시험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일부 명사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 원리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논문을 쓰거나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4: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막스주의는 추상적인 사상 변론의 산물이 아니고 서재에서 생각해낸 학문이 아닙니다. 막스주의는 실천에서 오고 또 실천에 활용됩니다.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막스주의를 잘 배우고 이해하며 잘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의 기본 입장과 관점,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면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주요 모순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논문 습작의 관건은 바로 문제의식과 문제의 지향성을 가지고 글의 혁신 요점을 돌출하게 강조하는 데였습니다. 그냥 장부를 적는 것처럼 줄줄이 열거해서는 안 됩니다. 논문의 새로운 혁신 요점을 잘 살리려면 선인들이 남겨놓은 학술 관점을 기반으로 더 연장하고 확장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혁신입니다. 또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막스주의 인식론의 근본 요구이고 이런 혁신의 근본적인 구동력입니다. 우리가 논문의 주제를 선택할 때 시대 발전의 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신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풍부한 실천과 잘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이론 연구자들이 나라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형성하고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활용하며 조국 대지에 입각해 논문을 씀으로써 이론과 정책 혁신이 중국의 실지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구비하길 희망했습니다. 현장 관중의 좋은 질문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막스주의는 우리가 당과 국가를 다스리고 흥성시키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 과학이론의 지도를 견지해야만이 신앙을 확고히 하고 역사의 주동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전 작가들의 구체적인 논술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이론 탐구와 혁신을 진행함으로써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중대한 이론 혁신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이 새로운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고 21

0: 21세기 막스주의 이며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로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병어근은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좋은 삶을 가져다 준 감사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걸 울란

사도시 성도현 3대 경향 3호지촌 왕건위 재배농업합작사의 구성원 고명은 주문재배의 장점에 대해 주문계약을 체결하니 농사짓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감자를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시세 변동이 생겨도 원가는 건들 수 있습니다. 상도현에는 고명처럼 감자 농사로 수익을 얻는 농민이 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현에서는 감자 농사 관련 조치가 가장 민심을 얻는 민생 조치로 간주됩니다. 여름철이 상도현은 온 도시가 푸르름으로 물들어 생기가 넘칩니다. 6월 15일 기자가 왕건위 농업합작사 감자재배단지를 찾았을 때 밭도둑이 끝없이 펼쳐져 눈길이 닿지 않을 정도였고 감자 묘목들은 모두 튼튼하게 자라 줄기는 굵고 곧으며 잎은 짙은 녹색에 두툼하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밭 한가운데에는 중등기의 마른 체격, 얼굴이 거무스름한 한 사나이가 감자의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명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줄곧 감자밭 관리업무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명은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이 감자 상태를 보세요. 올해 자연재해만 없으면 풍장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명의 자신감은 내몽골 복경 당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체결한 감자 수매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명은 2011년에 설립한 그의 합작사는 구성원 7명의 농경지 총면적이 1830무라면서 주로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 애호박 등을 재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부터 합작사는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감자재배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해군은 감자 100무를 재배하여 61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합작사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은 우수 품종을 선정하도록 도와주고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매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연속 잦은 장마로 감자가 물에 담겨 수확량이 줄었지만 기업의 계약 고가 매입 덕분에 본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합작사는 다시 해당 회사와 800무의 감자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파리홀경향 파리홀경촌의 최지강 역시 주문재배의 수혜자입니다. 최지강은 2023년부터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재배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합니다. 계약 판매 가격이 높아 작은 감자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재배한 감자는 무당 4천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산업 발전을 잘 도모하려면 선도기업의 견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상도현은 상해 복경당 농업그룹위원회사를 유치하여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복경당 상도공장의 소광공장장은 2023년부터 주문재배 모델을 시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인근 기원의 농가들과 17만무의 감자재배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구역 내에서는 총 10만 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모든 재배 농가의 감자는 시장 보호 가격으로 매입하고 높은 가격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보호 가격을 정함으로써 농가들이 감자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강 공장장은 저희 회사 전분의 년간 생산 능력은 약 10만 톤이고 3개의 생산 라인은 시간당 240톤의 감자를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인 연간 감자 수요량은 80만 톤에서 120만 톤에 이릅니다. 올해 저희는 5만 무의 감자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5천여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은 풍부한 자원 특색에 기반하여 감자 산업을 농민을 부유하게 하고 강현을 만드는 주도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의 감자 산업은 육종, 재배, 가공, 저장 판매, 종합 봉사가 일체화된 전 산업 사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현 취업 자리의 36% 이상을 창출하여 농목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핵심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 재배를 촉진하여 전현의 감자 재배 면적은 20만 5천무에 달하고 친환경 다수확 고효율 시범전을 조성했습니다. 기지 공동건설 플러스 주문농업 모델을 혁신하고 농가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선도기업 연계기제를 통해 매년

0: 지체 경제 수입을 297만 원씩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5만 7천 명의 농민 소득 증대를 견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가공 전환을 심화하여 전현에 연간 5만 톤의 프렌치 감자 튀김, 2만 톤의 분말, 20만 톤의 정제 전분의 가공 능력을 갖추어 연간 감자 가공량이 200만 톤에 달하고 가공 전환율이 80%에 이릅니다. 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총 용량 45만 톤의 현대식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10개의 판매 협회를 육성하며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단판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된 지 거의 1600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모두 단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와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 달간의 민간인 사상자 수는 위기 승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승산도 없고 타협점도 찾지 못하는 생사의 교착 상태와 악순환에 빠진 원인과 충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지상 진지전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 공격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 연합 부대 직군의 보조 지휘소를 시찰할 때 군사 회의를 열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이 말한 중대한 진전은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스탄티노프카 공략은 러시아군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전진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스탄티노프카의 함락은 러시아 측에 내놓은 허위 선전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 무기 장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러시아에 대한 심층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방공부대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로 향하는 무인기 200대 이상을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북부 집단군 사령관 예브게니 니키포로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푸틴에게 솔직히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5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운명이 걸린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페스코프는 4일 젤렌스키가 푸틴과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지자고 제안한 데 대해 답변하면서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만약 젤렌스키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콘스탄티노프카가 아닌 모스크바로와 푸틴과 회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과 평화 담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담판은 반드시 2022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협정,

0: 2025년 8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회담할 때 토론한 모식 및 현실 상황 그리고 자기가 2024년 러시아 외교부 연설에서 설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비가 외무장관은 앵커리지 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은 채 제정된 모든 평화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갈등의 심층 원인은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략적 불신과 전략적 대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 국제사무위원회 알렉세이 체파 부위원장은 키예브의 서방 지지자들이 여전히 평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를 소모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한 반판 과정은 정체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당일 각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푸틴은 통화에서 트럼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두 나라의 동맹 관계와 미국 건국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여한 점을 회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군사 행동을 조속히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그의 특사인 위트코프와 사위 코슈너가 담판에 개입할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담판을 조율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안보문제연구센터의 주임연구원 콘스탄틴 블로이는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끝나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우샤코프는 러시아는 손 놓고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장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세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받는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돈화시 수리국과 중국철도그룹 밀국 대천수리중추공사 대상 경기처에서 연합으로 수리부문 안전생산 및 2026년도 홍수방지 응급훈련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응급훈련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대천수리중추공사의 방수터널 입구에 배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빗물이 방수터널 작업구역으로 억류하여 현장에서 철근을 묶던 잠일꾼 3명이 갇히고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매우 위급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홍수방지 응급 예비안은 즉시 가동됐고 구급보위팀, 기술방안팀, 종합조율팀, 긴급구조팀, 협조조사팀, 후방보장팀, 여론보도팀, 사후처리팀 등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구조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각 구조팀의 협동과 협력하에 갇혀있던 작업일꾼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어 림시해류소로 호송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긴급구조팀은 고인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수위가 안정적으로 하강되게 했습니다. 돈화시 수리국 관련 책임자는 이번 훈련은 내용이 풍부하고 목적성이 강해 응급 예비안의 과학성과 조작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500대의 DD-청결 공유 자전거가 훈촌시에서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훈촌 고속철도역에서 방금 역을 빠져나온 관광객들이 공유 자전거 정류장에서 코드를 스캔하거나 자전거 코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길림시에서 온 관광객 리모는 코드를 스캔하면서 우리 가족은 이번에 특별히 훈촌에서 변경 유람을 하게 됐는데 역을 나서면 공유 자전거가 있어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버스를 찾을 필요도 없다. 참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500대의 DD-청결 공유 자전거는 관광객들의 유람 및 시민들의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키고 도심의 중점 구역을 연결시켜 관광객과 시민들의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경의 작은 도시에 친환경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훈촌 고속철도역, 룡달금거리, 바레고진, 워스토크 활락섬,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남문, 세기광장 등 지점을 피복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수시로 탈 수 있고 쉬어둘 수 있는 친환경 출행을 할 수 있습니다. DD-청결 연변 총대리 사철생은 향후 운영 가운데서 시민과 관광객의 출행 수위에 따라 주차장을 증가하고 운행 봉사를 보완하며 차량 배치, 점검 수리와 청결 사업을 잘하여 공유자전거가 대중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여행을 돕는 민생도구로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도 적십자회는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 대중들에게 응급구조 지식보급 활동을 펼침으로써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응급구조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날 안도현 적십자회 3일꾼들은 인구 밀집 구역에 전시판을 설치하고 응급구조 관련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으며 선전책자를 나눠주는 등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응급처치, 재난예방 및 대피, 무상헌혈, 조혈모세포 기증 등에 대한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안도현 적십자회 자원봉사

사자들은 선전책자를 나눠주는 한편 대중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정지,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구급 방법, 상처 처치 등 응급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 등 일반적인 구조 기술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범했습니다. 3.1군들은 응급구조는 몇 초, 몇 분 사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진지한 태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제 조작을 통해 각종 구급 방법과 기교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 곧바로 실시해 보도록 지도하면서 잘못된 동작은 즉시 시정해 주었습니다. 안도현 적십자회 책임자는 앞으로도 인도적 봉사와 응급처리 보급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쳐 적십자 정신의 사회 각계에 불이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 웃긴 개그에도 웃어주거나 나 살쪘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해주거나 네 놀랍게도요 우린 하루에 200여 개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꼭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 없죠. 안 그래도 날씨 때문에 네, 축축 처지는 요즘 이 정도는 기분 좋게 속아줄 수 있는 배려의 말이 아닐까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See You Agai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못할 고민들, 또 한 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게임 위챗 졸광 한우병금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네, 우리 직장인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겠고요. 또, 네, 함께하면서, 네, 스트레스 조금 날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희 사무실 분위기는 원래 너무 좋았었는데 최근에 입사한 한 동료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여기저기 말을 나르고 있는데 저희 평화롭던 사무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사무실 분위기는 네,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또 이걸 제대로 또 전달도 제대로 못하면 괜히 또 오해도 쌓을 수가 있고, 네, 같은 말이라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 직장인분들의 한주 동안 재밌었던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다들 짜증이 많던 저희 사무실에 이틀 전부터 아이스크림을 매일 사다 놨더니 분위기가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무실 분위기가, 네, 그래요.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있고, 무더위에

는또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만 내 먹어도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출근하면 너무 졸려서 고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잤다가도 또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깨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요. 이제 창문을 이제 열고 자도 그래도 덥다 하시는 분들, 뭔가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시간을 정해놓고 잠자리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요. 이제 밤새도록 틀어놓는다기보다는 그러면 또 여름 감기에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을 30분 정도 정해놓고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은 편안히 또 주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요즘 아르바이트 2개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하고 저녁에도 하고 있는데요. 슬슬 저녁 알바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제발 오늘은 손님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 그래요. 고민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네, 뭐,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님이 많고 또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네, 일을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이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네, 또 너무 손님이 없으면 오히려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시간도 참 느리게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님이 네, 있다 보면 바삐 돌아치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그래요. 눈치 보지 않고도 편안히 네,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네, 직장인분들 파이팅 하시고,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리허원 김상월의 진달래 피는 고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가장 얻기 쉬운 것도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 또한 사람인데요. 물건은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는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만난 것이니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에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주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데요.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다섯 가지 인생 치키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20대는 이제는 훨 지났으니까 정말 이런 걸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다섯 가지 인생 치키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은 말보다 기운을 본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돈보다 습관이 먼저다.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평생 가난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관계엔 기한이 있죠. 오래갈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게 되는 법이고, 네 번째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전략이 보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멋있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되라. 결국 사람은 느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20대에 이러한 것들을 놓쳤더라면 지금 또 이외에 뭐 하나에 얻는 것을 있으면 또 하나에 잃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뭐 알지 못했던 걸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아마 인생의 도리를 더 많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섭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물보다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더 깊고요. 그러니 나 잘났다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일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내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이 교훈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두리둥실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일이 누구한테 집착도 말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니깐 욕심도 부리지 말거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그러니 가볍게 살아라. 네, 가끔은 이런 좋은 글들이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조금은 응거리졌던 마음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런 좋은 글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출근을 해서 어느덧 저도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처음으로 아마 방송을 하면서 제 나이를 조금 살짝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마흔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굳이 다 설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말고 편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싫은 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지는 않게, 사과는 쿨하게, 후회는 짧게, 나에게 제일 관대해질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0대까지 열심히 버텨준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때로는 자신을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많이 도라고 합니다. 40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하루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영원하지 않으니 더 아름다운 오늘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더 소중한 지금이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는 조금 풀리고, 그래, 내가 좀 더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기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효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봅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요, 이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네,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쓱 지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 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김청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루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로이는 뱃머리에 기대어 자기도 모르게 왼손을 폈다 오므렸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햇살은 따가웠다. 저 짧은 줄에 다시 미끼를 달아 뒤편에 드리워둘까? 만일 저놈이 또 하룻밤을 버틸 작정이라면 나도 또 뭐든 먹어야 하는데. 물병에 물도 얼마 안 남아있고 이 근처에서야 돌고래밖에 없을 것 같군. 그렇지만 그놈도 싱싱한 것을 먹으면 과히 나쁠 것은 없지. 오늘 밤은 날치나 한 마리 배로 뛰어들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디 그놈들을 끌어들일 불빛이 있어야지. 날치란 놈은 날로 먹는 데는 그만이고 무엇보다 손질을 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운을 아껴두어야 한다. 나 참, 녀석이 그렇게 큰 놈인지는 몰랐거든. 그렇지만 죽이고 말 것이야. 쟤 아무리 힘차고 쟤 아무리 당당한 놈이라도. 하기야,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저 녀석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심을 보여주고야 말 테다.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괴팍한 성격의 늙은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었지. 지금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때이다. 그동안 수천 번은 증명했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는 지금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처음 하는 일 같았고 과거의 일은 결코 생각하지를 않았다. 저놈도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잠을 좀 자며 사자 꿈이라도 꾸었으면 좋을 텐데. 어째서 이 순간에 사자만이 머리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일까? 이봐 늙은이, 생각하는 것 좀 그만두지? 하고 로이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어서 배우에 기대어 푹 쉬기나 하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저놈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자네는 될 수 있는 한 쉬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힘을 아껴두라고. 벌써 오후로 접어들었다. 배는 여전히 느릿느릿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동풍은 잠잠하게 멎어 있었다. 그래서 로이는 잔물결이 있는 바다로 잔잔히 노를 저어 나갔다. 밧줄에 다친 등의 상처가 나아지는 듯하고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았다. 오후에 줄이 한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조금 우쪽의 수면으로 올라왔을 뿐 계속 물속을 헤엄쳐 나가고 있었다. 해는 로인의 왼팔, 어깨, 그리고 등 우를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로인은 고기가 북에서 동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고기를 한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놈이 물속에서 그 멋진 보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펴고 그 커다란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두운 물속을 헤치며 달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저놈의 눈은 그만큼 깊은 곳에서 얼마나 볼 수 있을까? 하긴 그놈의 눈은 무척 컸었다. 말은 그보다도 훨씬 눈이 작으면서도
어두운 데서 잘 볼 수가 있다. 나도 한때는 어둠 속에서 잘 보았지. 물론 아주 캄캄한 데서야 볼 수 없었지만 고양이 정도는 볼 수가 있었지. 해도 따스하고 꾸준히 손가락을 움직인 덕분에 왼손이 이제는 완전히 풀리고 펴졌다. 그래서 힘의 부담을 왼손으로 더 옮기고 등의 근육을 움츠렸다 폈다 하여 줄에 스친 상처의 고통을 좀 풀어보려고 했다. 고기야, 넌 아직도 지치지 않았니? 너도 참 괴상한 놈이로구나. 로이는 이제는 몹시 지쳐있고 피로를 느꼈다. 이제 곧 밤이 될 것이다. 로이는 무슨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다. 그는 메이저리그전을 머리에 떠올렸다. 그에게는 스페인 말인 그란리가라고 하는 것이 좋았다. 오늘은 뉴욕의 양키즈 팀과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의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후에고스, 스페인어로 시합이라는 뜻. 시합이 있는지도 벌써 이틀째인데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내 일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지. 팔 뒤꿈치가 아픈데도 끝까지 훌륭한 시합을 치러낸 위대한 디마지오에게 뒤지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지. 팔 뒤꿈치 뼈가 아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로이는 자문자답을 했다. 팔 뒤꿈치 뼈의 고통? 난 그런 것은 없다. 과연 그것은 싸움 딸기에 발톱이 박히는 것만큼 아플까? 난 그것은 못 참을 것 같다. 우리 인간은 큰 새나 짐승에 비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저 캄캄한 바닷속에 있는 저 녀석같이 고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질 높은 발전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질 높은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 2019년 9월 18일. 나는 황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점은 보호하는 것이고 요점은 정비하는 것이라고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체계적인 정비, 원천적인 정비를 견제하고 재반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추진하며 협동과 협력을 강화해 황하류역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록수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제하고 생태우선과 록색 발전을 견제해야 합니다. 수자원량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함대하게 리용 개발하며 현재 실정에 맞게 분류해 시책하고 상하류, 간류와 지류, 좌우량안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전면적인 보호를 함께 잘 틀어주고 전반적인 정비를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생태보호와 정비를 힘써 강화하고 황하의 장기적 정비와 안전을 보장하고 전류역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고 황하 문화를 보호 전승 고양해 황하를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황하 생태계는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상류, 중류, 하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류에서는 삼강원, 기련산, 강남 황하 상류 수원 함양구 등을 중점으로 1년의 중대한 생태보호 복원 및 건설 프로젝트 실시를 추진해 수원 함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중류에서는 수토 보존과 오염 퇴치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줘야 합니다. 수토 보존은 단순히 구댕이를 몇 군데 파서 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황토 고원은 강우량이 적으므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어떤 나무를 심어야 적합한지를 잘 파악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진 지방에서는 계단식 한전, 지능 류실 방지댐 등을 적극 건설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자연 복원을 위주로 하고 인위적인 교란을 줄임으로써 점차적으로 국지적 소기후를 개선해야 합니다. 분화 등 오염이 심한 지류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류의 황하 삼각주는 우리나라 난원대에서 가장 완벽한 습지 생태계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 사업을 잘해 하천 생태계의 건전성을 촉진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황하의 장기적인 정비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황하는 물량이 적고 사토가 많으며 물량과 사토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황하를 정비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황하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황하의 잠재적인 수해 요소는 여전히 예리한 검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듯이 경각성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황하가 장기적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면 반드시 물량과 사토의 관계를 조절하는 이 핵심적인 문제를 단단히 들어줘야 합니다. 물량과 사토를 조절 통제하는 기재를 완비하고 여러 관리 부문이 제각기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물길과 범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해 황하 하류의 침적을 완화시키고 황하 연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자원의 절약과 집약적 리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황하의 수자원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 건설을 하려면 물을 써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물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곡물의 량을 보고 수제비를 뜯어넣듯이 어디까지나 수자원의 수용 능력을 봐가며 도시 규모, 토지 규모, 인구 규모, 산업 규모를 계획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공통된 이야기거리가 없어 더욱 말문이 막히곤 하죠. 저도 예전에 처음 만난 친구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아 한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이어갈 거리가 없어 대화가 끊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정겨운 우리말이 바로 말미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다채로운 의미를 품은 말미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미천의 첫 번째 의미는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뜻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바탕이 되는 소재나 주제를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근본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미천이 없다는 형태로 쓰이며 나눌 이야기거리가 전혀 없어 대화가 막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친구들과 모였을 때 모두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관심사도 달라 공유할 이야기가 전혀 없을 때 오늘은 정말 말미천이 하나도 없어 조용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반대로 여행 경험이나 취미, 최근 관심 가는 이야기 등 공통 주제가 많을 때는 말미천이 풍부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술술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미천은 대화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거리를 뜻하는 우리말로 우리의 일상 대화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을 하는데 들인 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야기거리를 넘어 말을 꺼내고 전달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는데 주로 말미천도 못 찾다라는 표현으로 활용되며 정성껏 말을 꺼내고 이야기하려 애썼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거나 들인 품에 비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쓰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밤새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진심을 전할지 수없이 고민하고 다듬으며 말을 준비했지만 정작 상대방을 마주하니 긴장한 탓에 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려 많은 품을 들였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그때의 상황이 바로 말미천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들인 노력과 정성에 비해 말의 결과가 미미하거나 말을 꺼내는 품마저 헛되이 되었을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야기거리가 떠오르지 않거나 정성 들여 말했지만 헛수고가 된 순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말미천을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 순간이 더욱 풍부하고 정겹게 표현될 것입니다. 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로인들은 이런 세 가지 운동을 많이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로인들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첫 반응이 바로 움직임을 줄여야겠네. 행여라도 잘못해서 뼈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들리지만 사실 사람들을 오해의 늪으로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이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골밀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후 취약성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장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균형이 점점 나빠지며 걸을 때 휘청거리고 일어나기 힘들며 몸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돼 결국 넘어질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로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인들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류형의 운동입니다. 먼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사람이 서 있을 때 뼈가 자신의 체중을 견디는 활동을 말합니다. 레하면 걷기, 빨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태극권, 광장무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로인들에게 걷기는 시작하기 가장 쉽고 견제하기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문턱이 낮고 조작성이 강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지구력과 일상 활동 능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많은 로인들은 매일 산책을 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일어나기 힘들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떨립니다. 그 원인은 종종 활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력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항 운동은 본질적으로 근육이 저항에 대항하는 훈련이며 저항은 탄력 밴드, 아령, 자체 체중, 심지어 견고한 의자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하지, 엉덩이 둘레, 등과 복부의 힘입니다. 이런 부위는 서고 일어나고 몸을 돌리며 도약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훈련입니다. 로인들에게 골다공증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종종 뼈가 약해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차례 구체적인 넘어짐입니다. 로인들에게 적합한 균형 훈련에는 의자를 짚고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일직선으로 걷기, 무게중심 이동 훈련, 그리고 태극권의 느린 보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운동은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과도한 자외선 차단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복을 입고 양산을 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과도한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소성 제2중의원 골상과 부주임 등과송은 자외선 차단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비타민 D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

0: 물 먹어도 신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햇빛을 쬐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인체의 비타민 D의 80에서 90%는 자외선 B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합성되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복, 양산 등 제품은 자외선 B의 침투를 차단해 비타민 D 합성을 억제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야외 활동이 적으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고 나아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등가송은 우리나라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중 비타민 D 결핍과 부족 상황이 아주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률이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0세에서 65세 사이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매일 비타민 D를 하루 1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충분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15마이크로그램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는 안전 범위가 넓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도 존재합니다. 등가송은 일반 성인의 하루 최대 용량은 50마이크로그램이며 이 양을 초과하면 고칼슘증, 갈증, 다뇨, 식욕 부진, 신장 결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도 적당량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등가송은 야외에서 햇빛을 쬐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매일 사지를 노출시켜 15에서 30분 동안 햇빛을 쬐이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을 쬐이지 말며, 고온이나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피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D의 보조 공급원은 식이 보충으로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D의 함량은 많지 않지만 연어, 정어리 등 심해어,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야외 활동이 적거나 비타민 D 결핍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비타민 D 보충제를 적당량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몸의 염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네, 일전 자연로화 잡지에 게재된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만 배부르게 먹으면 주요 전염증 매개체인 보체 단백질 C3A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로화 관련 만성 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로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0, 40대 건장한 중년 42명을 모집해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칼로리 섭취량을 약14% 감소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의 만성 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몸의 군살 감소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이 약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로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5월 스무다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당위 보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정확한 정적권 수립 미실천으로 실무와 책임으로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갈 주제로 정부 개통 당원 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강의했습니다. 북산가도 단층사회구역 당총지석이 강남은 실천으로 난관 돌파하며 군중봉사의 마지막 1km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철 운수가 시작되자 연결참호단에서는 临시열차를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육 사업에 제따라 7월 6일 시당위 보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무와 책임으로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야 할 주제로 정부 개통 당원 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강의했습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가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발표해 새 로정에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칙을 마련해줬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난관을 돌파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개혁과 발전, 안정을 위한 과업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및 실천하는 중대한 의의와 현실적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의 복지를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아 네 가지 기층 진입 사업 방법을 깊이 실천하며 민심을 듣고 민정을 살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고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공평하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리념을 기준으로 고품질 발전 요구를 적도로 삼아 발전과 안전, 발전과 환경보호, 발전과 민생의 관계를 잘 조율해 경제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성장량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으로 발전 실천을 이끌어야 합니다. 공업 강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식품, 담배, 장비 제조 등 우세 산업의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승격하며 신에너지와 신소재, 전자정보, 생물세포 등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중대 대상을 추진해 미래 발전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미래 산업을 적극 배치해 현대산업 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 발전 사상을 실천해 해마다 중점 민생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하며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제대 군인, 도시 취약계층 등 중점 군체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서부 지역 의무 교육 확대와 질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며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 농촌을 아우르는 다층 사회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절실히 반하는 분야에 재정을 더욱 집중해 정부의 절약으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의 도시를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시 리념을 견지해 연결 녹화 미화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유원지와 소형 공원 건설, 도시 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막힌 도로 연결, 오염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현대화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함께 추진하고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새 시대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갈등 분쟁의 다원적 해결 기제를 보완하고 각종 위법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안전 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다그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최적화하며 엄격한 기조를 견지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체계를 일체화해 추진해야 합니다. 주황파랑 규정과 실시세칙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고 사풍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으며 당성, 당풍, 당규를 교육을 심화해 당원 간부들이 경외심을 갖고 최저선을 지키도록 이끌어 실무 성과로 전시 인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0: 7월 8일 시정협은 중점제한 감독처리회의를 소집하고 연결시 동서부 균형발전을 총괄 추진할 대권에 전문감독처리를 전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안에서 제시한 상위설계 강화와 총괄발전 구도 구축, 기초시설을 중점으로 동부지역 수용능력 제고, 특색산업 육성을 통한 동부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한 각종 요소의 동부 지역 직접 인도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주관 단위와 협조 단위가 제안 처리 추진 상황과 향후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제안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시의 동서부 균형 발전 추진은 도시 공간 구조를 최적화하고 전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 주관 단위와 협조 단위는 제안 처리 사업을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고 지역 발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동서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동부 지역의 기반 시설과 공공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보완해야 합니다. 시정협은 앞으로도 정치협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동서부 융합발전을 둘러싸고 협상 의정을 심오하며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동서부가 함께 발전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도시 발전 구도를 조성해 전시 경제사회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합니다. 시정협 부주석 리평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북산가도 단성사회구역 당 총지석이 강함은 90년대생 간부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기층이 부리받고 하나하나의 실사로 새시대 당원의 충성과 헌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함은 기층사회 관리는 낡은 방식만 고수해서는 안 되며 전통적인 봉사 방식의 한계를 적극 뛰어넘어야만 군중들의 절실한 어려움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퇴근 후 8시간 여가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청량학교 특색 봉사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수공예와 주권 무형문화유산인 좌고무, 바이올린 등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극권과 팔단금 등 전통 양생 운동도 익힐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함은 사회구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간과 봉사 맞바꾸기 새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시공총회가 마련한 협력 플랫폼을 통해 인정중요와 우효와 심리상담실 등 전문기관을 유치해 무료진료와 건강상담, 양생치료, 심리상담 등 편민봉사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방문 조사를 통해 생활에 어려운 가정의 상황을 하나하나 등록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쌀과 밀가루,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해 어려운 주민들에게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건설을 기층사회 관리와 더욱 긴밀히 융합하기 위해 강함은 만성공관 격자 당군 봉사소의 기능도 새롭게 보완했습니다. 홍시무렵 시범 우세를 기반으로 당원 선봉 봉사대와 홍색 대행 봉사창구, 주민의견 수렴 창구 등 다양한 봉사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지은 소구역에 입주민이 많고 무럽관리회사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당건설 플러스 협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섰습니다. 입주민과 무럽관리회사, 당원 골간 등이 좌담회를 여러 차례 조직해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출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아침과 점심, 저녁 출입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한해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소구역 관리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며 군중봉사의 마지막 1km를 성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강함은 앞으로 청년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며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단층사회구역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더욱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0: 2024년 집단화 교육 운영 개혁이 시작된 이후 우리시는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집단화 운영을 전면 실현했습니다. 북산소학교 교육집단은 지역개혁의 선도 모델로서 교육과정 설계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 의무교육의 균형적이고 질 높은 발전을 위해 북산 모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색 전통이 깃든 100년 역사의 북산소학교는 홍색 유전자 계정을 집단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단은 본교에 어릴 때부터 당사를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르자 주제교육 실천기지와 홍색 전시관을 활용해 집단 공동 홍색 대강당 계열 과정을 개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0: 학구의 수립을 교육의 일상 수업에 융합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교원 순환 근무와 공동교연, 관리련계, 교육의 질 공동향상, 공동평가 등 일체화 기제를 실시해 교원들은 더 이상 한 학교의 교원이 아니라 교육집단 전체의 교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은 단순히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산수학교 교육집단은 교육과정의 공통된 질적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 학교의 특색 있는 발전을 적극 장려해 본교가 이끌고 학교마다 하나의 특색을 갖는 다양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북산수학교 부교장 전우래 소개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우선 우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낸 바 당근설과 교원, 후근, 안전, 덕육 등 전문 소조를 구성해 책임이 분명하고 운영이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원 관리를 강화해 공동교연과 명교원 작업실을 통해 교원들의 전승과 지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체험관 과정과 VR 과정 등을 개설해 집단이 모든 학교가 함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올해 7월 7일은 전민족 항일전쟁 발발 89주년 기념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연변주 지행 간부 종업원과 시제 삼중학교 학생들이 연변 박물관을 찾아 홍색교육 기념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피 흘리며 함께 싸우고 공동으로 적을 물리쳐 민속문화 함께 꽃피어나가 전시관을 둘러보며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에 맞서 싸웠던 항일전쟁의 역사와 해방 후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고향을 건설해온 분투의 발자취를 되새겼습니다. 참가자들은 역사를 되새기며 혁명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위대한 항일전쟁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0: 2026년 철도 여름철 운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돼 8월 31일까지 모두 62일간 이어집니다. 여름철 운수 기간 여객 집중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과 친지 방문 등 다양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은 여러 편의 여객 열차를 临시 증편 운행합니다. 증편 열차는 장백산과 연결,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방향을 운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연결서역에서는 할빈서와 장춘 방면의 동력 분산식 열차를 여러 편 증편 운행하며 장춘과 도문북을 오가는 일반 열차도 임시 증편됩니다. 연결 참호단은 또 각 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실과 승하차 동선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운수가 끝나면 모든 临시 증편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참호단 여객 운수 마케팅과 공정사 최교의 소개에 의하면 여름철 운수 기간에는 하루 한 차례 운행도 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열차 운행 시간과 잔여 좌석은 여객 수요와 선로 운행 상황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临시 증편 열차의 구체적인 운행편과 시간은 중국철도 12306 앱과 공식 홈페이지 각 역의 현장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서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7월 6일 혹은 7일 8일경인데요. 태양의 위치가 환경 105도가 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서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소서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늘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와서 우리 꼬마 친구들이 무더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서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꼬물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벽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서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날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 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헛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오화, 그리고 수부용, 한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여염하지 않네. 라는 송나라 철학자 주던은 천고의 명구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을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또 손에 가득 묻으며 재미나게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겠지요. 자, 친구들, 그럼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복양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로 명명되었고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서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양꼬치, 그리고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요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하고 있답니다. 음력 6월 6일은 소서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두었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맞고 있습니다. 소서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하는데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소서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목화, 가지, 다듬기, 몸출새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바로 목화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요.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분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식혀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우리 함께 소상식 배워갈까요? 입복과 출복인데요. 입복은 삼복에 접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가리키며 1년 중 제일 더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에는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시간을 기록했는데요.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총 10개이고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를 결합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바로 갑자, 을, 추, 병, 인 하지 후 세 번째 경일은 초복이고 네 번째 경일부터 립추 후에 첫 번째 경일까지는 중복이고 립추 후에 첫 번째 경일부터 두 번째 경일까지는 말복인 것입니다. 말복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출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닌 소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기본 대절 함께 배워갈까요?

네, 친구들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공원 수학교 충청대 친구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약속할 때 예절을 배워갈까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회사를 가는 것이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일종 약속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법이나 사회규범 도덕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약속과 약속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약속으로는 친구들과의 만남 약속입니다. 또 부모님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기도 하고, 밖에서 놀고 돌아오면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기로 약속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과도 약속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일단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신용을 잃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이해를 하겠지? 하고 자꾸 약속을 어긴다면 결국 걔는 약속을 잘안 지켜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또 걔는 믿을 수 없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요. 홀로 외로운 존재가 되며 따돌림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보다 되도록 5분에서 10분 정도 미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웃사람과 만나거나 자신이 먼저 약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웃사람보다 늦게 나가거나 자신이 먼저 한 약속인데도 상대보다 더 늦게 나가는 것은 매우 큰 실례입니다.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해서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꼭 약속한 상대방이 집에서 떠나기 전 연락을 취해야 레이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왔을 때는 벌컥 화부터 내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떤 까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미리 알아두면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어른들께 여쭤보고 가는 것이 더 좋겠지요. 약속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는 꼭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일찍 일어나기, 학교에서 돌아온 즉시 숙제하기 등등 자기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약속할 때 예절도 배워갔는데요. 우리 친구들 항상 꼭 약속을 지키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만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인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 발전을 밀고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담보로 됩니다.
0: 인민의 자질을 한층 높여 사람마다 문명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며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탈 때는 자각적으로 줄을 서며 서로 양보하면서 법을 지키는 의식을 높입시다.

0: 습근평 정석이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1: 습근평 총수기의 영도하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0: 습근평 총수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 전국 정협이 조속히 고성원들의 정책 토론회를 소집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최근 광서, 호보, 감속 등지에서 강우와 강풍 날씨로 인해 저수지 제방 붕괴, 산사태 등 재해가 반발하여 중대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빚어냈다고 비했습니다. 비상대처와 재해구조, 부상자치료, 군중대피 등 사업을 절독 조직하고 인원 사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자생재해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인은 당면 홍수방지 정신은 심각하고 복잡하다면서 각지각 관련 부문은 이미 확정된 포치와 조치들을 잘 관찰하고 해이 정서와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재해 방지와 재해구조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책임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과 하천, 호수, 위험 저수지, 지질 재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위험 부담과 안전 우한 조사와 정도를 깊이 전개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비상 구조 준비를 강화하며 재해 방지, 재해 구조의 집안 임무를 실속 있게 잘하고 인민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에서 최근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는 가운데 국가 홍수방지 감음 대처 办公室, 국가재해 비재해 감소 재해구조위원회 办公室은 각지를 주도하여 강우 상황과 홍수 상황을 밀접히 주목하고 위험 상황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상대처와 재해구조를 전력 전개하는 한편 재해 위험 부담과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집안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조치를 참답게 관찰함으로써 중대한 자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뒷받침으로 해야 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자면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는 시작의 해에 각 지역은 다양한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겨냥하여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원천적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돌파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장면의 분류, 계산부터 실험실 장면의 화학시약 실험, 그리고 공연 장면의 춤이나 무술 동작까지 북경 역장의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데이터 훈련 기지에서는 로봇이 한창 가정, 대형마트, 사무실, 산업을 포함한 6대 분야의 30여 개 전형적인 장면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지의 책임자 하화림의 소개안에 따르면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는 라벨링과 품질 검사를 거쳐 최종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형성한 후 이를 기지의 알고리즘 대형 모델에 훈련시켜 다시 로봇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장면과 다양한 산업에 진입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올해 2월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 첫 지방 시찰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북경 역장에 위치한 국가혁신창조단지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이 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업화 응용을 실현한 산업맞춤형 품질검사 로봇이 하남성 락양에서 정식으로 대량 출하된 이후 사천성 성도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추진하고 서부 뇌계곡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면서 혁신활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근원이고

0: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올해 4월 습근평 정석이는 상해에서 열린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도입, 활용 등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잘 수행하여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무의 견인을 견지하고 후비 역량을 양성하며 큰 힘을 들여 청년 인재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발양하고 과학 지식 보급과 선전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상상력과 탐구 욕구를 자극하여 기초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인생 축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과학기술 인재는 우리나라 연구의 주력군이자 혁신의 주력으로 되었습니다. 북두, 달 탐사 등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공정과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 팀의 평균 연령은 겨우 30세 정도입니다. 천진시는 연구평가 체계를 재구축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근원적으로 미래 산업혁신의 기초를 잘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천진산업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원 채도는 많은 과학기술 인재 평가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논문, 직함, 상 같은 모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우리가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검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도는 연구체제의 이러한 개혁은 전체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배치하여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에 북경 상해,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등 세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으면서 과학기술혁신 원천 능력, 첨단 산업의 선도 능력 및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제2사 려정 사장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각자의 혁신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중대한 과제를 통합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발휘시키고 상호 협동하고 보완하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과학기술이 강하면 나라가 강합니다. 2035년까지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전략 목표를 조준해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와 원천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105년의 분발 진출은 105년의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청년들은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에 융합시키고 시간을 다투어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해로 정해서 역사의 기술을 잘 이어달릴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광활한 역사적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전국 유럽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끊임없는 노력 분투를 통해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루갈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향촌지능의 광활한 무대에서 과학연구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신시대에 광범위한 중국 청년들은 이에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복단대학 공산당 선언 전시관 송화당원 자원봉사팀의 유련인 진자배는 105년 전을 돌아보면 바로 청년들이 자신의 청춘을 후회 없이 민족 해방에 바쳐 열혈로 새 중국의 탄생을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의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이라는 중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0: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습분평 단권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학습, 사고, 실천, 깨달음 속에서 초심을 단련하고 지행 합일 속에서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다지 왕조는 현장에서 습분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감동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습근평 총석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소장의 변방 발전과 부민 행동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이 더 기대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총석에게 감사드리고 당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고 실천으로 국경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내몽골 바옌 조르시 동구현 삼북사막화 방지 청년 돌격대 대원 보험은 대를 이어 사막화 방지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막화 방지 사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녹지를 조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동구현의 산림과 초원의 비봉률은 초기에 0.04%에서 현재 41.4%로 증가함으로써 사막화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청년 당원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대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당 건설을 지침으로 삼아 당에 대한 충성과 의미를 위해 록지를 수호하는 책임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항공공업 심양 비행표준 부품센터의 기계노동자 양국심은 총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중국공산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애국심을 품고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을 세우며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의 항공강국사업에 자발적으로 융합시키고 혁신주도 발전을 고수하며 장인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고 핵심 분야의 병목기술 난제를 집중적으로 극복해 청춘의 리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석분평 총석에는 새로운 역사적 용광을 창조할 때 관한 위대한 호소를 보내는 동시에 많은 청년들의 신념을 굳게 하고 목표를 확고히 하도록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호소에 자발적으로 따르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국가에 대한 사랑을 두텁게 하고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며 책임감 있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수안교통대학 에너지동족공학학원 연구생 오병료는 총속의 중요한 연설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며 당의 지위를 듣고 당을 따를 것입니다. 개인의 연구와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융합시키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용감하게 정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농업대학 국토과학기술소원 연구생 량문정은 마을에 와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삼농을 위해 봉사하는 리상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춘의 리상을 농업강국과 향촌진흥전략에 융합시켜 청춘으로 길을 닦으면서 리상을 빛낼 것입니다. 룡문 석굴연구원 석굴보호연구 및 유산관측집 성원 류인은 청년들에 대한 총소기의 기대를 통해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묵은 시대적 책임을 더욱 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맡은 사명을 짊어지며 중화문화의 보물을 잘 보호하고 전승하며 잘 전파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고풍은 청년 당원 배달원으로서 청년들은 뜻이 있어야 하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일터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총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배달업의 최전선에서 주변의 동료 배달원들이 배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들에게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도록 잘 이끌 것입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1: 전국정협이 7일 오후 2026년 주석회의 구성원들의 정책토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호령은

0: 깊이 인식하고 당의 지도 아래 인민정협의 사업과 다당 협력 사업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명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감정적 인정을 끊임없이 증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력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왕헌영은 인민정협 전문협상기구의 역할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당과 국가의 중심 임무에 집중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민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헌영은 전문협상기구의 기능을 실속 있게 수행하고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의와 국정자문의 역할을 발휘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며 민주적 형식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정협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부주석 허춘화, 심양약, 왕용, 주강, 하후화, 량진영, 바테르, 소휘, 소홍, 고은룡, 진무, 함휘, 왕동봉, 강신치, 장작군, 하보상, 왕광경, 태박용, 조영신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1: 전민족 항일전쟁 폭발 89주년 기념식이 7일 오전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노국여 요난의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오전 9시 기념식이 웅장한 국가조학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 학생 대표들은 깊은 정을 담아 항일전쟁 시문을 낭송했고 수도 대학생 합창단은 항일군정대학 교가와 노래 공산당이 없으면 제 중국도 없다를 높이 부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분발하는 힘을 키워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앞장에 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각계 대표들이 천천히 계단을 걸어올라 차례로 항일전쟁 기념관 대청에 들어가 중화민족이 단결하여 항일전쟁의 참가함을 상징하는 대형 부조 철벽 앞에 호나하고 항일전쟁 열사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0: 각 지역에서 전민족 항전 발발 8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역사를 기억하고 선결을 기리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발 진취하는 정신적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7일 오전 상해 송호 항전 기념관 승리 광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사회 각계 대표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도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웅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 대표들이 꽃을 들고 기념비 앞에 멈춰서서 응시했습니다. 학생 대표 왕을정은 우리는 이 한 치의 산하마다 한 줄기 피로 얼룩졌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애국심을 국가에 보답하는 열정으로 절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량을 잘 키우고 체력을 강화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우리의 성장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선대들에 대한 가장 좋은 위로로 됩니다. 강서성에서는 100명의 부대와 지방대표, 중학교와 소학교 사생, 자원봉사자들이 남창 신사군 군부 예터 전시관 기념광장에서 주제 기념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창시 주시학교 교육그룹 운비로 캠퍼스의 학생 호명성은 소중한 옛 사진들과 혁명 유물들을 보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에 대해 더 깊이 리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료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 중국 침략 일본군이 77사변을 일으켜 전면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여 후에 참혹한 남경대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8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 우익 세력은 확인되고 립종된 역사 사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계속 침략의 죄책을 약화시키고 역사적 정론을 흔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시는 최근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에 전시판 내용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남경대학살과 관련된 표현을 대학살에서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사건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현지 핵폭발 생존자와 평화시민단체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쿄 재판의 역사적 정도는 결코 왜곡되거나 함부로 고쳐져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쿄 재판은 전후 국제사회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 죄행에 대한 정의론 재판이고 전후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으로서 판결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량의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서 남경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논술하면서 이 만행을 학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집단학살, 분산학살, 강간, 강도, 방화 및 파괴 등 일련의 만행을 상세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남경 점령 후 첫 6주 동안 대량의 불태운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을 제외하고도 민간인과 포로 2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역사적 결론입니다.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 없는 잔혹한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측의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도쿄 재판의 정의론 판결을 왜곡하고 포기하려는 시도임이 뻔합니다. 이른바 많은 서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은 폭행의 심각성을 모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이른바 사건이라고 가볍게 다루려는 것은 저들의 침략 범죄의 성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것을 회피하는 방식은 단순한 문자 조정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역사의 진실을 해석하고 침략 범죄를 축소하려는 행위이고 도쿄 재판의 정의론 판결에 대한 공격난 무시이자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남경인민은 절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인민은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은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쟁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겪은 도시로서 나가사키는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역사의 진실을 확고히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전후 나가사키 대학의 고 다카시 야스도시 교수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요지 인사들과 평화단체들은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남경, 상해, 북경, 심양, 할빈 등지의 역사 요적지를 방문하고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직시하는 태도는 중국인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과거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은 일부 일본군 가해 사료를 사실대로 전시하여 일본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물관은 이미 형성된 역사적 합의를 뒤집고 일본의 침략 가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희석하고 왜곡하며 심지어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조치는 일본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종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침식하여 지옥의 평화와 안정의 대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나가사키의 역사 표현

0: 이것은 조작 시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우익 세력의 용류와 멀리 홍하고 결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예 등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남경 대학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했으며 심지어 9.18 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 향위를 자위전쟁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사료관의 이른바 개진계획이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인하는 터무니없는 논조든 본질적으로 모두 잘못된 역사관을 다시 떠들어대는 것이고 모두 일본 군국주의 침략 역사관의 찌꺼기입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 없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80년 전 도쿄 재판은 국제 정의를 신장하고 인류의 양심을 수호하며 전후 평화 질서에 최조선을 그렸습니다.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오래된 사건을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도 중국인민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헛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論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좋은 삶을 가져다 준 감자 농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담판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새로운 추구와 변화는 중화문명의 역사적 전통이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승되는 중화문화의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시경대야 문항에는 주나라는 옛나라임에도 그의 사명은 혁신이었다는 천고의 명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례들은 우리 문명사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무령왕의 허복기사, 부귀효문제의 한화개혁, 그리고 역대 왕조와 시대의 수많은 변법과 혁신이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합문명, 나아가 인류문명에 모두 극히 심한 영향을 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한 사례를 꼽자면 그래도 인재선발과 자용제도일 것입니다. 노예사회에서 이른바 인재양성과 선발 등용은 모두 세속제였습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 여부가 대다수 사람들의 성장 공간을 결정했습니다. 공자의 위대함은 바로 유교 무료를 주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세습제의 한계를 돌파한 데 있습니다. 때문에 공자는 후세로부터 만세의 사표로 받들렸습니다. 진나라 시기는 군공제로 세습제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 시기는 인재선발과 사용제의 중요한 변혁기로서 백가를 몰아내고 유학만 존중한다는 대일통의 유학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주장과 어울리기에 찰거제와 징벽제가 시행됐습니다. 찰거와 징벽은 세습제를 철저히 타파함으로써 분명 큰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인재에 대한 추천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습적인 대가문이 점차 사회 중견이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인재 추천 경로가 모두 세습 가문에 의해 다시 독점돼버렸습니다. 위진남북조의 300여 년 기나긴 혼란 뒤 수당식에 이르러 점차 대일통의 추세로 나가면서 사람들은 상품무한문, 하품무사족이라는 인재선발과 사용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인류문명사에서 아주 창의적인 과거제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류문명사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아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후에 주의가 독서감수시에서 쓴 것처럼 도랑이 물이 맑으면 근원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샘물은 끊임없이 용서 숨쳐 나오는 인재를 말하고 더욱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여파 선생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주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유전자이고 막스주의의 중요한 품격이며 막스주의가 강대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입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막수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떤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중 한 분 모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막수주의 기본 원리 개론이라는 학과를 배웁니다. 하지만 학습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은 시험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일부 명사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막수주의 원리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논문을 쓰거나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5: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막스주의는 추상적인 사상 변론의 산물이 아니고 서재에서 생각해낸 학문이 아닙니다. 막스주의는 실천에서 오고 또 실천에 활용됩니다.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막스주의를 잘 배우고 이해하며 잘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의 기본 입장과 관점,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면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주요 모순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논문 습작의 관건은 바로 문제의식과 문제의 지향성을 가지고 글의 혁신 요점을 돌출하게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장부를 적는 것처럼 줄줄이 열거해서는 안 됩니다. 논문의 새로운 혁신 요점을 잘 살리려면 선인들이 남겨놓은 학술 관점을 기반으로 더 연장하고 확장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혁신입니다. 또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막스주의 인식론의 근본 요구이고 이런 혁신의 근본적인 구동력입니다. 우리가 논문의 주제를 선택할 때 시대 발전의 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신시대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풍부한 실천과 잘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이론 연구자들이 나라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형성하고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활용하며 조국 대지에 입각해 논문을 씀으로써 이론과 정책 혁신이 중국의 실지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구비하길 희망했습니다. 현장 관중의 좋은 질문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막스주의는 우리가 당과 국가를 다스리고 흥성시키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 과학이론의 지도를 견지해야만이 신앙을 확고히 하고 역사의 주동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전 작가들의 구체적인 논술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이론 탐구와 혁신을 진행함으로써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중대한 이론 혁신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이 새로운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고 21세기 막스주의이며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로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0: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에서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좋은 삶을 가져다 준 감자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몽골 울란 차브시 성도현 3대경향 3호지촌 왕건위 재배농업합작사의 구성원 고명은 주문재배의 장점에 대해 주문계약을 체결하니 농사짓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감자를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시세 변동이 생겨도 원가는 건들 수 있습니다. 상도현에는 고명처럼 감자 농사로 수익을 얻는 농민이 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현에서는 감자 농사 관련 조치가 가장 민심을 얻는 민생 조치로 간주됩니다. 여름철이 상도현은 온 도시가 푸르름으로 물들어 생기가 넘칩니다. 6월 15일 기자가 왕건위 농업합작사 감자 재배 단지를 찾았을 때 밭도둑이 끝없이 펼쳐져 눈길이 닿지 않을 정도였고 감자 묘목들은 모두 튼튼하게 자라 줄기는 굵고 고드며 잎은 짙은 녹색에 두툼하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밭 한가운데에는 중등키의 마른 체격, 얼굴이 거무스름한 한 사나이가 감자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명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줄곧 감자밭 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명은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이 감자 상태를 보세요. 올해 자연재해만 없으면 풍장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명의 자신감은 내몽골 복경 단감자 산업그룹위원회사와 체결한 감자 수매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명은 2011년에 설립한 그의 합작사는 구성원 7명의 농경지 총면적이 1830무라면서 주로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 애호박 등을 재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부터 합작사는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감자재배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해군은 감자 100무를 재배하여 61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합작사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은 우수 품종을 선정하도록 도와주고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매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연속 잦은 장마로 감자가 물에 담겨 수확량이 줄었지만 기업의 계약 고가 매입 덕분에 본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0: 올해 합작사는 다시 해당 회사와 800무의 감자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파리홀경향 파리홀경천의 최지강 역시 주문 재배의 수혜자입니다. 최지강은 2023년부터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합니다. 계약 판매 가격이 높아 작은 감자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재배한 감자는 무당 4천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산업 발전을 잘 도모하려면 선도 기업의 견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상도현은 상해 복경당 농업그룹위원회사를 유치하여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복경당 상도공당의 소강공당장은 2023년부터 주문재배 모델을 시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인근 기현의 농가들과 17만 모의 감자재배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구역 내에서는 총 10만 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모든 재배 농가의 감자는 시장 보호 가격으로 매입하고 높은 가격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보호 가격을 정함으로써 농가들이 감자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강 공장장은 저희 회사 전분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0만 톤이고 3개의 생산 라인은 시간당 240톤의 감자를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인 연간 감자 수요량은 80만 톤에서 120만 톤에 이릅니다. 올해 저희는 5만 모의 감자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5천여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은 풍부한 자원 특색에 기반하여 감자 산업을 농민을 부유하게 하고 강현을 만드는 주도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의 감자 산업은 육종, 재배, 가공, 저장 판매, 종합 봉사가 일체화된 전 산업 사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현 취업자리의 36% 이상을 창출하여 농목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핵심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 재배를 촉진하여 전현의 감자 재배 면적은 20만 5천무에 달하고 친환경 다수합 고효율 시범전을 조성했습니다. 기지 공동건설 플러스 주문농업 모델을 혁신하고 농가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선도기업 연계 기재를 통해 매년 손 지체 경제 수입을 297만원씩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5만 7천명의 농민 소득 증대를 견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기재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가공 전환을 심화하여 전현에 연간 5만 톤의 프렌치 감자 튀김, 2만 톤의 분말, 20만 톤의 정제 전분의 가공 능력을 갖추어 연간 감자 가공량이 200만 톤에 달하고 가공 전환율이 80%에 이릅니다.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총 용량 45만 톤의 현대식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10개의 판매협회를 육성하며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어 뉴스 초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석.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담판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된 지 거의 1600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모두 담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와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 달간의 민간인 사상자 수는 위기 승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승산도 없고 타협점도 찾지 못하는 생사의 교착 상태와 악순환에 빠진 원인과 충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지상 진지전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 공격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 연합부대 직군의 보조 지휘소를 시찰할 때 군사회의를 열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이 말한 중대한 진전은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스탄티노프카 공략은 러시아군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전진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스탄티노프카의 함락은 러시아 측에 내놓은 허위 선전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 무기 장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러시아에 대한 심층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방공부대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로 향하는 무인기 200대 이상을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북부 집단군 사령관 예브게니 니키포로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푸틴에게 솔직히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5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운명이 걸린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페스코프는 4일 젤렌스키가 푸틴과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지자고 제안한 데 대해 답변하면서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만약 젤렌스키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콘스탄티노프카가 아닌 모스크바로와 푸틴과 회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과 평화 담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담판은 반드시 2022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협정, 2025년 8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회담할 때 토론한 모식 및 현실 상황 그리고 자기가 2024년 러시아 외교부 연설에서 설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비가 외무장관은 앵커리지 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은 채 제정된 모든 평화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갈등의 심층 원인은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략적 불신과 전략적 대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 국제사무위원회 알렉세이 체타 부위원장은 키예브의 서방 지지자들이 여전히 평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를 소모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한 담판 과정은 정체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당일 각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푸틴은 통화에서 트럼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두 나라의 동맹관계와 미국 건국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여한 점을 회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군사 행동을 조속히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그의 특사인 위트코프와 사위 코슈너가 담판에 개입할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담판을 조율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안보문제연구센터의 주임연구원 콘스탄틴 블로이는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끝나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우샤코프는 러시아는 손 놓고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장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세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받는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5: 긁고 돌아서신 듯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들은 늦잠도 자고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방학 간 공백으로 공부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심리 상담사 리리와 선생님을 모시고 방학을 내 학생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심리상담사 리리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는데요.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자습과 또 주도적 학습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3: 예,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도적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예,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때는 일단 그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엄청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2: 네.
3: 예, 그리고 공부는 또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갖고, 시간을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또 공부 효율이 또 올라가는 것이 또 아닙니다.
2: 네.
3: 예,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고 해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2: 네.
3: 커피숍이랑 도서관이랑 이런 데 가서 또 책을 잡고 막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또 이 문제 저 문제도 풀어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또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이런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됐다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지 않습니까?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자기한테만의 방법이 필요하죠.
2: 네.
3: 예, 모르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그런 방법을 가르침 받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예,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예.
2: 그래요. 공부가 네, 본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3: 예,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그게 동력이 필요하겠지요. 예, 학교를 다니는 게 뭐 딱 단순히 딱 공부만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3: 예,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결국 선생님들과의 그 차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관계 처리도 또 필요합니다.
2: 네.
3: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원인들도 분석하면 딱히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중에 또 이렇게 뭐 왕따를 당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2: 네.
3: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아이

0: 애들은 뭐 공부보다도 체육을 잘한다거나의 다른 방면에도 흥취를 가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학교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학교가 즐거워야 예, 그 공부도 그 따분한 공부도 또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예, 많은 동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또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게 좀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뭘 대신해서 해주려고 뭐 그러지는 말고 또그 아이는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1: 네.
0: 모든 아이들이 그 힘을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예, 대신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기를 나는 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아이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고 싫은 거 자꾸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예, 엄마랑
1: 네.
0: 아빠랑. 때문에 이 사이도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들 자주 싸우는 집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 또 항상 불안해요. 예, 그러면 또 공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예,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또 흥취를 배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흥취를 배양한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한다는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흥취를 배양해 줄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은 이렇게 여러 면으로 그 환경을 잘 제공해 줬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1: 그래요. 이 주도적 학습력에는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일단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1: 네.
0: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됩니다.
1: 네.
0: 내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시간 관념도 명확하게 잘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1: 네.
0: 뭐, 특대로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에 뭐, 딱 학교에서만 강의를 듣더라도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 네.
0: 때문에, 성과 효율을 올려야 되겠죠.
1: 네.
0: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결국 자기 자평가 능력, 결국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선생님, 아이들과의 관계, 이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사실 공부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많지 않을 텐데, 공부가 즐겁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0: 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기의 주도적 학습 능력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게 학교 공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을 딱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싫어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1: 네.
0: 좋아하는 과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 학습 이 능력을 딱 좋아하는 것만 딱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이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주도적 학습이 잘안 되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특히 주도적 학습이 잘된 아이들도 싫어하는 것도 잘합니다.
1: 네.
0: 그래서 즐거운 일, 즐겁지 않은 일 상관없이 이거는 주도적 학습 능력은 배양은 가능합니다.
1: 네, 그래요.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이 주도적 학습은 제일 관건적인 것은 부모님이지요.
1: 네.
0: 제일 관건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시절부터 배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흥취를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아이가 이렇게 말을 금방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배양할 수도 있고,
1: 네.
0: 그것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랑 함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을 골라서 또 함께 읽는다거나 이것도 또 아이의 흥취를 배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차차 또 아이한테 맞는 발달 단계에 맞게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놀이하는 방식

0: 식으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1: 네.
0: 예, 그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예, 이 부분이 엄청 그래도 우선적이 되는데 수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요 때야 엄청 그래도 관건이 되는데에 요 때는 아이들이 좀 놀이를 제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예 항상
1: 그렇죠.
0: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랑 놀아주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예 솔직히
1: 네. 그렇죠.
0: 그렇지만 예 근데 하루에 한 10분만 정말 5분 정도 안 되면 5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아이들은 그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뭐 굳이 뭐 인형 놀이를 한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또 또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가 그림을 또 그리기 좋아하면 그림을 일단 그립니다. 뭐 좋아하는 무슨 인형을 그린다거나의
1: 네.
0: 책에다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 옆에 수학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인형 얼굴에 2 더하기 3 각기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해
1: 네.
0: 문제를 내 가지고 아이한테 이거 풀게끔 했으면 아이는 또 즐거워합니다.
1: 네.
0: 예, 그럼 이것도 풀어서 받치고 그럼 이거는 맞다 100점 이러면 또 즐거워하고 예, 또 이런 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아이랑 같이 놀 때 또 작은 종이 조각에 또의 또 다른 재밌는 문제, 수학 문제도 그렇고, 아니 일상생활 문제도 그렇고, 예, 써서 숨겨둡니다, 집에다가. 예.
1: 네.
0: 그러면 아이가 또 그걸 어디에, 숨겼는가 찾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거 찾아서 또 가져와서, 문제를 또 풉니다, 알아서. 내가 숨겨둔 문제를 또 풀어서 또 가져옵니다.
1: 네.
0: 자기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 이러면, 그 사이에 또 서로, 또,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놀이가 이게 학습에 흥취한 배양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에 이렇게 아이랑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것이 이게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이 공부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는 수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수학생들은 사실 고급 학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지만 금방 1학년, 2학년 이때는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1: 네.
0: 예, 근데 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중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고급 학년 올라간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예, 그냥 그건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근데 공부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예,
1: 네.
0: 2년이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예,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수학교 단계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고 답답해버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지쳐갑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 자신을 또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수학교는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불안함에 아이들을 재촉해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예, 공부는 아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을 부여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의 이런 역할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이런 힘을 아이들의 이런 힘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거는 예, 부모님들이 불안입니다. 때문에 예,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고 예, 옆에서 지켜봐 주고
1: 네.
0: 돈만 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학생마다 그럴듯한 이 공부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예, 아이들이 다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입니다.
1: 네.
0: 예, 저희도 어른이 된 우리들도 가끔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가끔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1: 네.
0: 바꿀 수도 있고
1: 네.
0: 이렇게 돼서 때문에 아이들도 한 가지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아이 목표를 이렇게 또 가끔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잠깐 빼앗지 말고, 그런 중요한 목표, 뭐 무슨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못한 부분보다 또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네, 쉽게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자녀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0: 위에서도 얘기 내가 했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실천한 부분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1: 네.
0: 일단 뭐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했다고 해도 꼭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할때 부모님들도 혹시 옆에서 같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가 목적인 부모님이라면 너는 이번에 학습에 어떤 목표를 세웠니? 나는 이번에 어떻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어떤 다이어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목표를 같이 실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의 학습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또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 또 아이들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또 동기부여가 생겨서도 같이 열심히 할수 있죠.
0: 그렇죠.
1: 네. 공부하려는 마음은 네. 큰데 이 막상 문제 앞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제 해결력이 약한 상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이들은 사실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1: 네.
0: 감성으로는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유가 또 엄청 다양한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좀 압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 지쳐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노는 것을 제청합니다. 그리고 논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진 않습니다. 또 자기주도적이 된 아이들은 놀아도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놀기만 해서 공부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놀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아이한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학습은 심리와의 싸움인데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을 또 일단 체크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공부하고 계속 열심히 앉아서 책을 본다고 해서 이게 주도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을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이 어떤지, 그래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 또 친구들과의 이런 사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의 그 이유, 고민도 이렇게 좀잘 지켜봐 주고 또 찾아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불안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런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또 함께 불안해한다.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안 했는데도 이것저것 막 시키느라 정신이 없을 때다. 봄에 아이가 필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수학생들도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하면 그것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방법을 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모든 걸 그래서 아이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시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해가 끼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학교와 학원의 공부는 교사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습관된 학생들은 누군가의 힌트를 기다리거나 아예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주도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1: 특히 수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해치우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문제 해결보다 답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1: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답을 알더라도 또 본인이 또 문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을 두게 되지요. 때문에 이거는 학습은 계속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과 자주 교류하고 합정만 잘해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과거에는 오직 그 교과서가 공부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또그 학습 자원을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1: 지금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많은 정보를 접속하고 배웁니다. 근데 아직, 어떤 부모님들은 이 핸드폰을 못 맞이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던데, 이거는 아이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절단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런 쪽에는 많은 정보를 접촉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를 접촉시키고 충분히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게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수학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맞습니다. 100%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학은 또 학과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성취감도 생기고 또 공부에 흥취를 만들기 엄청 좋은 과목입니다. 수학이 때문에 어릴 적부터 수학을 접촉시키는 것이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그래요.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요.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또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자아평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스스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학교 다녀와서도 스스로 숙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놀면 숙제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핍박에 하는 공부는 이게 본인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이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욕을 먹겠죠. 그러면 욕을 먹으면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깨닫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 먹는 것도 아이 몫입니다.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고 아이가 혼자서 깨닫고 혼자 고치고 혼자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이죠.
0: 그래요. 학생마다 취미와 특장이 있는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1: 이 과목에 대해서도 아까도 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느 과목을 딱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학생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또 취미가 있듯이 딱 어느 과목부터 시작하기보다도 또 자기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잘하는 과목이만 있다면 그런 그 과목을 시작해서 이렇게 학습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요. 이제 요즘 이 스마트폰과 게임 문제는 우리 또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하던데요. 이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도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1: 그 스마트폰 문제는
0: 네.
1: 지금 진짜 집집마다 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전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안 잔다, 뭐, 예, 아, 또 공부를 아예 한다. 이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되는데,
0: 네.
1: 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이거 한다고 해서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예,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근본적인 그 원인은 스마트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의 심리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아이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스마트폰은 그런 학습이랑 상관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끝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는 그게 공부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거나 이건 스마트폰 그 본인하고는 자체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0: 그래요. 이제 곧 방학이지 않습니까? 네. 방학 기간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또 가장 좋은 시기로 추천하는데, 방학이 이 학기 도중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방학 기간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한테 쉬어라고 내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아까 얘기하다시피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합니다.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공부는 오래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학 시간에 늦잠도 자고 또 배고플 때 먹고 조건이 되면 또 여행도 즐기고 이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본인의 즐거움을 찾고 이런 부분도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 학기에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방학 시간을 충분히 다시 자리를 잘 잡으면 또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또 알아서 새 학기에는 또 성장하고 공부를 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저급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도 방학 시간을 잘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뭐 놀이를 통해서 학습 흥취를 배양시킨다거나 이렇게 또 아이들과의 사이, 진자 관계 사이를 향상시킨다거나 이 부분에 중시를 많이 두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급학년 아이들은 또 일단은 충분한 휴식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스마트폰도에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며칠씩 잠을 안 자고 놀아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안 놉니다. 그래서 쭉 놀지만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맞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놉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믿고 충분한 자유와 휴식을 주는 것도 이것도 아이들이 자기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여름방학 학생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효과적인 방학 학습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1: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뭐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겠다고 요청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떨어진 과목을 방학에 보충하고 싶다고 학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이 본인이 어느 과목이 뒤처졌는지 아이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요청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 계획은 아이 스스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별히 잔소리 공부해라는 잔소리보다도 가끔씩 정말 힘든 아이들은 방학에 뭐 탕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게끔 그 기회도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에 성장하는데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그래요. 방학 동안 선행학습과 그리고 복습 중, 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둘다 중요하겠죠.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둘다다 자기만의 우점, 이런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선택해서 시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찰을 해서

0: 대해서 아이가 어느 과목이 힘들다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보하고 싶은지 아이들의 생각, 의견 들어주면서 이렇게 복습을 더 중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예습을 더할 것인지 이렇게 아이랑 함께 이렇게 선택해서 즐겁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1: 네, 그래요. 아이와 함께 선택하는 것도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추천할 방법은 따로 있으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얘기해 주실까요?
0: 그 무리한 계획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하루에 뭐몇 시간씩 공부한다거나 이건 매일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엇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견지하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몇번 이렇게 간단하게 무리한 계획보다도 방학인 것만큼 많은 자유를 주면서 책도 뭐 일주일 두 번을 본다거나 이런 계획표를 작성하면 아이들도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겠죠.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부모님들도 방학 기간에 보게 되면 아이들 잔소리보다도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보면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도 우리도 책을 보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방학 동안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새 학기 학교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0: 방학간에도 충분히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아이들은 새 학기에도 힘을 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방학 시간은 자유가 많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거는 개학에 또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의 부모님들 그 힘을 줘야 되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믿어줘야 되겠지요.
1: 그래요. 부모님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또이 학업에 대한 흥취를 잃게 만들 수도 있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나이가 들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까?
0: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는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잘 해나갑니다. 때문에 배움을 즐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알아서 잘 안배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게 되면 저학년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소학교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갑자기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또 이것도 심리 건강과 엄청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춘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결국 한번 떨어진 성적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어릴서부터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배양이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어릴 적에 많이 놓쳤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해서도 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이 아이와 선생님과 잘 협조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보충이 또 가능합니다.
1: 평행 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0: 큰 영향을 주죠.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게 독립성도 강하고 끈질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실패를 겪어도 또 회복 탄력성도 강합니다. 때문에 자존감도 높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이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그 적절한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자네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예, 관심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간섭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하지 않는 걸 부모님이 자기 요구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 간섭받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결국 부모님들은 먼저 나의 불안감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결국 모든 아이들은 다 주도 능력, 학습 능력이 다 강합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예, 결국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아이를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밥가마에 밥을 안 치면 밥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소금도 뿌려넣고 뭐 양념을 뿌려넣는다고 해서 또 자꾸 또잘 됐는지 열어보고 이러면 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네, 그것처럼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옆에서 힘만 대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예, 다 알아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0: 네.
1: 오늘 초원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누군가 떠밀어서 하는 공부는 언젠가 멈추기 마련입니다. 방학 기간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질 높은 발전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질 높은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 2019년 9월 18일. 나는 황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점은 보호하는 것이고 요점은 정비하는 것이라고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체계적인 정비, 원천적인 정비를 견지하고 재반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추진하며 협동과 협력을 강화해 황하류역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록수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우선과 록색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수자원량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함대하게 리용 개발하며 현재 실정에 맞게 분류해 시착하고 상하류, 간류와 지류, 좌우량안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전면적인 보호를 함께 잘 틀어주고 전반적인 정비를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생태보호와 정비를 힘써 강화하고 황하의 장기적 정비와 안전을 보장하고 전류역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고 황하 문화를 보호 전승 고양해 황하를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황하 생태계는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상류, 중류, 하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류에서는 삼강원, 기련산, 강남 황하 상류 수원 함양구 등을 중점으로 1년의 중대한 생태보호 복원 및 건설 프로젝트 실시를 추진해 수원 함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중류에서는 수토 보존과 오염 퇴치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줘야 합니다. 수토 보존은 단순히 구댕이를 몇 군데 파서 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황토 고원은 강우량이 적으므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어떤 나무를 심어야 적합한지를 잘 파악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진 지방에서는 계단식 한전, 지능 누실 방지댐 등을 적극 건설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자연 복원을 위주로 하고 인위적인 교란을 줄임으로써 점차적으로 국지적 소기후를 개선해야 합니다. 분화 등 오염이 심한 지류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류의 황하 삼각주는 우리나라 난원대에서 가장 완벽한 습지 생태계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 사업을 잘해 하천 생태계의 건전성을 촉진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황하의 장기적인 정비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황하는 물량이 적고 사토가 많으며 물량과 사토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황하를 정비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황하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황하의 잠재적인 수해 요소는 여전히 예리한 검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듯이 경각성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황하가 장기적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면 반드시 물량과 사토의 관계를 조절하는 이 핵심적인 문제를 단단히 들어줘야 합니다. 물량과 사토를 조절 통제하는 기재를 완비하고 여러 관리 부문이 제각기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물길과 범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해 황하 하류의 침적을 완화시키고 황하 연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자원의 절약과 집약적 리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황하의 수자원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 건설을 하려면 물을 써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물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물의 량을 보고 수제비를 뜯어넣듯이 어디까지나 수자원의 수용 능력을 봐가며 도시 규모, 토지 규모, 인구 규모, 산업 규모를 계획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래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고름 향기로 물젖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 에헤요 에헤 에헤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바람에 실어볼까 구름에 전해볼까. 도라지 그 사랑 눈물로 꽃되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을이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로이는 뱃머리에 기대어 자기도 모르게 왼손을 폈다 오므렸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햇살은 따가웠다. 저 짧은 줄에 다시 미끼를 달아 뒤편에 드리워둘까? 만일 저놈이 또 하룻밤을 버틸 작정이라면 나도 또 뭐든 먹어야 하는데. 물병에 물도 얼마 안 남아있고 이 근처에서야 돌고래밖에 없을 것 같군. 그렇지만 그놈도 싱싱한 것을 먹으면 과히 나쁠 것은 없지. 오늘 밤은 날치나 한 마리 배로 뛰어들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디 그놈들을 끌어들일 불빛이 있어야지. 날치란 놈은 날로 먹는 데는 그만이고 무엇보다 손질을 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운을 아껴두어야 한다. 나 참, 녀석이 그렇게 큰 놈인지는 몰랐거든. 그렇지만 죽이고 말 것이야. 제 아무리 힘차고

쟤 아무리 당당한 놈이라도. 하기야,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저 녀석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심을 보여주고야 말 테다. 하고로이는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괴팍한 성격의 늙은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었지. 지금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때이다. 그동안 수천 번은 증명했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는 지금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처음 하는 일 같았고 과거의 일은 결코 생각하지를 않았다. 저놈도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잠을 좀 자며 사자 꿈이라도 꾸었으면 좋을 텐데. 어째서 이 순간에 사자만이 머리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일까? 이봐 늙은이, 생각하는 것 좀 그만두지? 하고로이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어서 배우에 기대어 푹 쉬기나 하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저놈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자네는 될 수 있는 한 쉬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힘을 아껴두라고. 벌써 오후로 접어들었다. 배는 여전히 느릿느릿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동풍은 잠잠하게 멎어 있었다. 그래서 로이는 잔물결이 있는 바다로 잔잔히 노를 저어 나갔다. 밧줄에 다친 등의 상처가 나아지는 듯하고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았다. 오후에 줄이 한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조금 우쪽의 수면으로 올라왔을 뿐 계속 물속을 헤엄쳐 나가고 있었다. 해는 로인의 왼팔, 어깨, 그리고 등 우를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로인은 고기가 북에서 동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고기를 한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놈이 물속에서 그 멋진 보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펴고 그 커다란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두운 물속을 헤치며 달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저놈의 눈은 그만큼 깊은 곳에서 얼마나 볼 수 있을까? 하긴 그놈의 눈은 무척 컸었다. 말은 그보다도 훨씬 눈이 작으면서도 어두운 데서 잘 볼 수가 있다. 나도 한때는 어둠 속에서 잘 보았지. 물론 아주 캄캄한 데서야 볼 수 없었지만 고양이 정도는 볼 수 곧 밤이 될 것이다. 로이는 무슨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다. 그는 메이저리그전을 머리에 떠올렸다. 그에게는 스페인 말인 그란리가라고 하는 것이 좋았다. 오늘은 뉴욕의 양키즈 팀과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의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후에고스, 스페인어로 시합이라는 뜻. 시합이 있는지도 벌써 이틀째인데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내 일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지. 팔 뒤꿈치가 아픈데도 끝까지 훌륭한 시합을 치러낸 위대한 디마지오에게 뒤지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지. 팔 뒤꿈치 뼈가 아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로이는 자문자답을 했다. 팔 뒤꿈치 뼈의 고통?

난 그런 것은 없다. 과연 그것은 싸움 딸기에 발톱이 박히는 것만큼 아플까? 난 그것은 못 참을 것 같다. 우리 인간은 큰 새나 짐승에 비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저 캄캄한 바닷속에 있는 저 녀석같이 고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효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 봅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요, 이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네,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쓱 지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갖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김청가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闭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拜五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呢，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